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심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일에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어느 장로님의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을 놓고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 학생들의 수줍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청소년부 학생들의 수련회 장소로 가기 위해 교회로 모입니다. 요즘 잠이 조금 부족한데 예천까지 내가 운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이 근무를 마치고 막 나오는 길이라 내가 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또 찬양을 듣기도 하며 이동하니 금방 도착해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에 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모두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김진관 목사님과 사모님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목사님의 표정이 엄청 밝아 보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역시 중딩 고딩들입니다.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기특합니다.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로 가득 채우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의 일에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할 마음을 주십니다. 수고에 감사를 전하는데 은혜와 감동이 오히려 내게 전해집니다. 내려오는 차 안에서도 은혜가 가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동행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이끄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직원들과 점심으로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오후에 살아갈 에너지를 얻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에 호산나 셀의 찬양 자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장소에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과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먼 길 가고 오는데 피곤함이 없이 강건하게 하시고 오가는 길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들로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예동일기로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장소에 장로님이 다녀오시며 주님께서 그곳에서 또 오가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예수동의 일기로 적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여 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상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장로님의 일기를 통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주목되어 있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김명선이 부릅니다. 시선.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어느 권사님의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느지막히 눈을 뜨며 주님을 부릅니다. 어제 종일 교육으로 대구를 다녀온 탓인지 몸이 가볍지 않아 힘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합심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오늘 일정을 위해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부릅니다. 9월 Y 행사를 위해 100여 명이 함께 식사할 장소를 답사합니다. 점심시간이고 손님이 많은 곳이라 늘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단체 손님은 받을 수 없다고. 식사 장소 예약이 쉽지 않아 어찌해야 할지 물으며 주님 부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 주시는 찬양 가사에 감사와 감동의 눈물로 찬양하며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눈 기도 제목을 위해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부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막막함 속에 더 또렷이 보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니 더욱 감격입니다. 주님,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나를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손에 맡기며 따라갑니다. 찬양가사처럼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다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준비 과정이 쉽지 않으나 낙심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칠 때마다 다시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이 마음같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우리의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힘이 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을 늘 만나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의 일기 중에 소개하신 찬양 사랑한다 말하신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와 그리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편하도록 6가지 가이드 질문을 보내드립니다. 가이드 질문을 통해 하루를 돌아보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 훨씬 쉽게 예수 동행일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또 어플을 사용하시면 그곳에서 다른 분의 예수 동행일기도 읽어보시며 도전받고 또 나도 그곳에 예수 동행일기를 적어서 저장해 두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동의 일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매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일기로 써가다 보면 일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일상의 그 순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동의 일기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방송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프로비던스 워십의 찬양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주님의 동행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더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자,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즐겁게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오감 찬송가. 자, 오늘도 우리 오센워십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센워십 소개합니다.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곽충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도 함께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표정이 부담감이 상당하십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까지 또 함께하십니다. 전송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어떻게 좀 잘 지내셨는지 네. 오늘도 근황 토크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목사님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오셨나요?
2: 이번 한 주도 우리 교수님 덕분에 이 잠자고 있는 세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1: 아멘.
0: 잠자고 있던 어떤 세포가 좀 깨어났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2: 설레임인지 긴장감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는.
0: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2: 앞으로 무언가를 더 준비하라고 하실까? 네.
0: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제가 뭐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긴장해 계시나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목사님, 교수님,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고 계시고 우리 5226번님께서는 이렇게도 보내주셨어요. 교수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4: 아침마다 아들과 함께 나란히 찬송가 한 장 필사 중인데 오늘은 빛의 사자들이여 필사하며 오센워십 분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빛의 사자들 찬송가로 말씀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오센워십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빛을 전하여 주실까요?
0: 와,
4: 너무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오늘 빛의 사자들이여는 저희 주제 찬송가는 아니고요.
4: 아니죠.
0: 잠시 후에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 인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는 좀 그 한 주간 또 오늘 방송을 준비하시면서 부담감이 좀 상당하셨을 것 같아요.
4: 아, 뭐 여러분께 늘 특별한 걸 대단하게 뭐 들려드리려고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목사님과 PD님 그리고 송은 선생님의 그 어떤 재능을 믿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런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께 작은 에피소드 하나 전해드리자면 우리 아이의 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수박을 사셨어요. 굉장히 큰 수박을 사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차에 태웠는데 차에 아무런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삑삑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수박을 봤더니 안전벨트 를 채워야 이 소리가 안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 수박한테 안전벨트를 채우셨더니 삑삑거리는 소리가 사라지며 벨트와 함께 안전하게 수박이 왔거든요. 저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수박의 크기가요.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계는 입력값을 출력하잖아요. 뭐 몇 킬로 이상이면 사람이 탔으니 그게 사람이건 수박이건 악기이건 벨트를 매라고 하는구나. 오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참 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제가 왜 서두를 이렇게 깔아드리냐면요. 저희가 오늘 국악과 서양음악의 만남으로 퓨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맞습니다.
4: 그래서 모든 파트를 아웃

0: 읽으면서 찬송을 전하는 우리 옷센 워십이 되어지겠다. 그러나 출력값을 정확하게 이렇게 내보낸다는 보장은 없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가진 것도 묘미이다. 기계가
1: 그쵸.
0: 주는 정확함과는 다르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1: 맞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국악과 양악의
0: 그렇죠.
1: 믹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1: 정말 새로운 그런 도전일 것 같다는 생각이
2: 들을 수
1: 들어서.
2: 있는 음악이었으면
1: 예.
2: 좋겠네요.
1: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오들들 6번님께서 곽토벤의 이미지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오늘 어떤 캐릭터시냐라고 하셨는데,
0: 정말 기대하셔야
1: 예,
0: 됩니다.
1: 오늘은
0: 네.
1: 약간의 그런 어떤 판소리?
0: 그렇죠.
1: 예, 국악계 명창?
0: 명창
1: 예,
0: 느낌이죠.
1: 이런
0: 네.
1: 느낌으로 좀
0: 네.
1: 찾아뵐 것 같다. 이런
0: 네.
1: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뒤에서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송은 선생님. 네, 위에서, 네, 제가 카메라가 아니라 마이크를 켜드렸거든요.
0: 아,
1: 네.
0: 오늘 송은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 그럼요.
0: 볼륨을
1: 네.
0: 낮추시면 안 됩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오늘은 이 방청객과 같은 웃음뿐만 아니라 네, 맛깔나게
0: 그렇죠.
1: 네, 조금 더이 양념을 가미해주는
0: 네,
1: 느낌을 네,
0: 그렇죠.
1: 송은 선생님께서
0: 네.
1: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도대체 어떤 찬송가길래 그러냐?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0: 네.
1: 교수님 오늘 어떤 찬송가 함께 할까요?
0: 오늘은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생애라는 챕터에 들어가 있어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 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양 음악과 접목을 시키는지 여러분께서 기대를 살짝 해주시면서
1: 네.
0: 네, 찬양을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테너 지명훈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0: 아멘. 오늘 오감 찬송가, 네, 주제 찬송가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라는 곡이고요. 오늘 이 찬송가를 우리가 국악과도 양악의 만남, 예, 그리고 또그 안에 숨어 있는 요소 하나하나까지 살피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시간 우리 곽충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면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히브리서 12장의 신앙 여정을 떠올리게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죄인이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 복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사는 죄 가운데 방황하던 인생을 보여줍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이 표현은 단순히 잠을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은 십자가 앞에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를 선물로 입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후의 가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천국행 티켓을 받아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시험도 있고 낙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천국이라는 목적지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0: 아멘.
1: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그 본향을 향해 꿋꿋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상태를 잊지 말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울산극동 방송 모든 청취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0: 아멘. 아멘.
2: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 된 삶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되어가는 과정의 가사를 저희가 오늘 극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0: 네.
2: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제가 어떤 재미만을 선사하기 위해서 뭐 오페라 버전으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찬송가를 부를 때 저를 대입해 봤어요. 무언가 가사의 느낌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뜻을 내가 파악을 하고는 있는 것일까? 인데 사실 그냥 부를 때가 많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여러분께 우리의 고유 장단의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서양 음악과 접목해서 찬송가의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0: 네.
2: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즐거운 것들은 무엇인가여서 오늘 제가 미리 좀 공부를 해와 주십사 하고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께 먼저 기본 파악부터 시작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면은 플랫 하나를 가지고 있는 조를 가지고 있고요. 8분의 6박자입니다. 8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0: 6개.
2: 6개가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여섯 박자로 나누는 것은 조금 천천히 부를 때 이것의 전체 박자를 당기면 두 박계열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박자를 세워서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구조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역할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첫 번째 절에 우리 목사님께서 클래식 버전으로 그대로 악보대로 불러주실 거예요. 한몇년 전부터 국악과 양악의 만남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퓨전 연주에 꽤 많이 들어갔었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것이 어울릴 수 있을까 싶었지만 국악기와 양악기의 만남은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오늘 양악기를 대변하는 악기로는 바이올린과 우리 샌디가 있고요. 그리고 국악을 대변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창 곽충민 목사님, 또 다른 명창 김하은 PD님,
0: 그럼요.
2: 네, 그리고 또 다른 소리꾼 임소희가 있고요. 오늘도 저희는 자아를 조금 내려놔야 이 모든 것들이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판소리에 꼭 들어가는 얼쑤.
0: 그러니까요.
2: 고수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0: 네.
2: 네, 고수라고 부르는데 그 고수의 역할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역할을 잘하는 그게 전체 내용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흥을 북돋아주는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임새 파트를 우리 송은 선생님께서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어떻게 뭐 건일 때 요거 한번 추임새로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3: 아 벌써 말하면 재미가 없는데
2: 아 네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3: 네.
2: 방송을 하시는
3: 기다렸다가.
2: 분이세요. 네. 시킨다고 그냥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 자 여러분 섞어놨습니다. 제가 처음 전주는 파일링과 신디가 들어가서 여러분께 정말 1절의 가사를 목사님께서 정확히 전달해 드릴 거고요. 2절에서 우리 하은 PD님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판소리 또는 명창의 느낌으로 그리고 후렴은 늘 목사님께서 우리 노래로 불러주실 거예요. 3절은 제가 가고요. 잠시 전주라는 환기점을 만든 뒤
0: 네.
2: 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의 소리로 우리가 4절까지 마무리를 할 건데
0: 네.
2: 우리 하은 PD님께서 시작하실 때 이 제목과 아래 성경 말씀을 먼저 낭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 파악을 전체 다 하고 우리에게 만약에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과 곡의 구조를 조금 더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0: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0: 2절은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국악 그 판소리 그 영상이
1: 맞습니다.
0: 있어서 제가 참고를 했다는 점을 우리
1: 네.
0: 방송 가족분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아, 네.
0: 놀라실까봐.
1: 아, 네네.
0: 네. 그러면 저는 아무런 거 없이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1: 일단, 제가 이제 고수니까 얼식을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얼식을 넣고 나면 우리 하은 PD님의 방식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0: 네.
1: 후렴 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1: 얼씨구.
0: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가 없겠네.
1: 없겠네. 얼씨구.
0: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1: 향하여.
0: 못 자국 난그 손과 뻥 뚫린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
1: 하신 말.
0: 네,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0: 여러분, 의리가 리허설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정말 날것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텐션이 그 자리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평준화를
1: 그래요.
0: 유지하기도 하는데, 요거를 설명 없이 쭉 가는 것은 사실 무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3절에 저도 사실 제가 얼씨구보다는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은 PD님 거 듣다 보니까 얼씨구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연습을 많이 했는데.
1: 연습 정말 많이 했어요.
0: 어이,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자, 여러분, 그리고 후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양악으로 돌아옴으로 정확히 두 박자 쉼을 갖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디 들어올까 고민하시지 않으시게 제가 박자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시동을 걸어주셨으니까 3절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부수적인 도구로 국악과 양악이 만난 것이기 때문에 억양 이런 거 말고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1: 명했네.
0: 그 선생님 명했네. 아,
1: 뭐, 잠시만요.
0: 그 선생님 오늘
1: 잠시만요.
0: 아까 안 보여주셨을 땐 분명히 뭐가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게
1: 네,
0: 지금 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명예 선생님이 좀 다르게. 그리고 하은 PD님도 1절, 2절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1: 그런가요?
0: 판소리에서 이게
1: 알겠습니다.
0: 노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내드린 영상 보셨죠?
1: 봤는데, 네,
0: 네.
1: 앞에가 약간 이제 내용이고,
0: 그거만
1: 뒤에
0: 들으신
1: 이제,
0: 것 같더라고요.
1: 목사님께서 노래를 해주시니까 굳이 제가 노래를 놓을 필요가 없다.
2: 제가
1: 이런
2: 앞에 부분을
1: 판단을 좀
2: 아니리로
1: 했었죠.
2: 이해를 하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 지금 그 추임새가 제 마음을 도두지를
2: 그렇죠.
0: 못했어요.
1: 그렇지
0: 심장을
1: 않습니다.
0: 좀
2: 저도
0: 뛰게 줘야
2: 방금
0: 되는.
2: 그
0: 그렇죠.
1: 예.
2: 망했네로 들었어요. 망했네.
1: 잠시만요.
0: 네.
1: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네, 저희 송은 선생님께서
0: 네네.
1: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0: 네.
1: 같은데, 이 소리를 하시는, 네,
0: 네네.
1: 이걸 해주시는 분의 역할을 목사님께서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추임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게. 제가 여기서 그 잔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명했네는 좀더 강조가 있었습니다. 송은 선생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일단 목사님 한번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3절 가겠습니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2: 명했네.
0: 쓰!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잔잔케 되었네.
2: 되었네.
1: 잠시만. 되었네.
2: 너무
0: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송 선생님 뭐라
1: 예.
0: 그러셨죠?
3: 약간
0: 너무 저도 약간 아니 이
1: 간신대라뇨.
2: 제가 이방
1: 예.
2: 컨셉을 잡았습니다.
1: 아, 이방 컨셉.
0: 제가 이방이라고 알았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방. 그럼 잔잔케 고다한 거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쑥. 그 잔잔한
1: 잠시만요. 하다가 본인이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0: 아니, 제가 이 판소리 하시는 분들의 그 뭔가
1: 예.
0: 허스키한 목소리를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1: 그래서
0: 방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1: 그러면 다시 한번
0: 네.
1: 모른 척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다시
0: 그러면은
1: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네, 제가 그 어떤 저의 영혼을 담아가지고 네. 그 잔잔한 바다에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2: 남아서
0: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0: 자, 이제 한번 네, 한 PD님 말씀하세요. 네.
1: 아니요. 저희 방금 문자가 한 통 들어왔는데 네. 우리 1340번님께서 거룩한 촐싹거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순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0: 네. 어쨌든 이 마지막 완성본에서는 여러분 웃음기를 싹 빼고 진지하게 네.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독일어로는 게네랄 프로베라고 하는데 마지막 연주 직전에 거의 완성된 걸 보여드리는데 그때는 가끔 문을 열어드릴 때도 있어요.
1: 사실 문을 연다.
0: 네, 네.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연습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네. 거의 완벽도에 가까워지는 99.9%가 완성된 다음에 100%를 보여드리러 연주를 들어가는 그 바로 전 리허설에 참관을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리허설을 참관하시는 거라서 아 이분들 지금 정리가 안 되네 하실 수 있지만 5분 있으면 달라집니다.
1: 그럼요.
0: 그것이 이제 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의 그 진가를 보여드릴 거라서 자 지금 이제 전주를 하고 목사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 들어갈게요.

0: 상 계시기 원해. 내가 영원히
1: 네, 네, 네. 예. 지금 목사님의 목소리가 가고 있어요. 계속 후렴에 맡겼더니 아 근데 제가 지금 참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 우리가 다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맞기는 맞구나. 이게 어느 정도의 흥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목사님 어떠세요? 이 포텐이 터진 느낌이 드시나요?
0: 네, 이게 퓨전도 좋지만
1: 네. 네.
0: 같은 메뉴. 김치찌개는 계속 물리지 않는다. 계속 아~ 가야죠. 네. 거기다 막 집어넣으면은 안 됩니다.
2: 아니.
0: 네, 해보는 거죠.
1: 네, 네. 네. 오늘 그 뷔페 버전으로 네. 네. 한번 그래도 마무리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2: 네, 네,
1: 하죠.
2: 네, 좋습니다. 네.
1: 이게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를 들으셨을 때 뭔가 강세를 주는 부분들 제가 판소리 하시는 분들 보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에 굉장히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사 전달에 사실 목적이 있고요. 국악과 서양 음악이 완벽하게 만났다라고는 해드릴 수 없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은혜로 들어주시면 또 저희가 못할 것도 없죠. 그래서
2: 근데, 네. 네 그러실 겁니다. 네. 네 그러실 거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찬송가의 가사를 그렇죠.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네. 또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도 찬송가를 소화할 수 있구나 하면서 네. 저희 청취자 분들 좀 새로움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1: 그 일단 이 방에 계신 우리는 숙지가 되었을까요 이제? 이게 조금 어떻게 흥을 살려야 돼? 이게
2: 일단 감은 잡았어요.
1: 이 고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거의 평지네요.
2: 근데 여러분 좀 더 넣어서
1: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장애물 경주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지만 걷고 싶지만
2: 네.
1: 오늘 이 억양에서도 우리가 그 느낌을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1: 한번 진행을 제대로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PD님도 다시 2절 가시죠. 이제 우리 끊어짐 없이
2: 좋습니다.
1: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0: 추임새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작사가가 쓰실 때 바닷가 거닐 때한 번씩 다 강조해 주는 지점이어서 그 부분을 정말 박자가 엇박으로 당김음으로 원하시는 대로 아니 원래 평소에 텐션 있으시잖아요. 오늘
1: 네.
0: 굉장히 정석으로 하셔가지고
1: 최선을 다해
0: 네,
1: 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낭독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예수님의 생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0: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가 없겠네.
1: 없겠는데.
0: 그 갈릴리 오신이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1: 향하여서
0: 못 자국 난 그 손과 뻥 뚫린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
1: 하신 말씀
0: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0: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1: 명했는데
0: 그 파도가 주말쯤 따라서 아주아주 잔잔케 되었네.
1: 되었고
0: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0: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1: 나오라.
0: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1: 얻었는데.

0: 가였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내 놀란 가슴 진정시키시라고 네, 영어 찬송과 차분한 번선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말 국악과 양악의 어떤 이런 만남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아 찬송가를 이렇게 부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실제로 어떤 저희처럼
1: 네.
0: 어떤 그런 즐기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프로분들께서 한번 이런 버전의 찬송가 내주셔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1: 저도
0: 들어요.
1: 저도 그럴 것 같아요.
0: 네, 네, 정말 한국의 얼과 또 미가 담겨있는 그런 찬송가를 듣는 것도 행복하고 되게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좀 색다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우리 네, 오들들 6번님께서 왜 알 수 없는 눈물이 나려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예. 혹시 안쓰러우셨는지.
1: 그러게요.
0: 네. 하시면서 오세너십 분들 찬양 들으면서 가사를 묵상하는데 그냥 가슴 깊숙해서 무언가 올라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도 의도를 해 주신 대로 아마 그 가사의 깊이를 좀 느끼신 게 아닌가.
1: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우리 3609번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울산 극동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판소리, 영어, 양악의 조화를 이룬 찬송, 모든 분 명창이십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말 은혜 풍성한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은 이제 네, 정말 극동방송 중에서도 울산 극동방송에서만
1: 네?
0: 들을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문자도 도착했는데 교수님 읽어주시죠.
1: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이 찬송이 은근 솔로 독창하기 어려운 찬송인데 새로운 시도 도전 감사합니다. 귀를 통해 마음에 잘 담았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뭔가 약간 어떤 분들은 조금 어색한데 싶기도 하셨을 거고
1: 맞아요.
0: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재밌네 약간
1: 네.
0: 이렇게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찬송가를 가사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네.
0: 오늘 함께 하시면서 지금 다들 약간 지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예, 우리 목사님 좀 어떠셨는지 마지막에 정말 네
1: 내실러주셨죠. 제가 원했던 지점이었습니다.
0: 네. 네.
2: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2: 오늘은 존칭을 좀 빼고 임소희가 또 해냈다.
1: 아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2: 또 해냈다.
0: 네. 진짜 정말 그랬습니다.
2: 결국은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남는다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0: 그럼요.
2: 보통 교수님이 아니다. 다시
0: 아니죠.
2: 한번, 예, 다시
1: 아멘,
2: 한번
1: 아멘.
2: 실감하게 됐고요.
1: 아멘.
2: 이 교수님께 티칭을 받는 학생들은 참 복이 있다.
1: 아, 애들이 들어야 될 텐데요.
0: 네.
2: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결국은 남기는 게 가사, 메시지가 돼야 되잖아요.
0: 네.
2: 결국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계속 아직도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어젯밤에 잠들기 전까지
1: 네.
0: 나름대로의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찬송과 가사를 어떤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실력의 어떤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1: 네.
0: 네, 그냥 저한테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1: 너무 다행입니다.
0: 우리 송은 선생님은 좀 어떤 시간이셨나요? 오늘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3: 그러니까요. 웃기만 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0: 아, 예. 네. 회개가 되는 시간이셨나요?
3: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멀티를 할 때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 그랬죠, 제가.
3: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주어진 역할에 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반주가 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유, 그러니까요. 오늘 아마 다 각자 이렇게도 찬송가 즐길 수 있구나 싶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실 오늘 가장 조마조마 하시는 마음도 있지 않으실까 싶기도
1: 네.
0: 하고요. 어떠셨나요?
1: 여러분들께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전해드릴 때 사실 떨리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뿜어내는 그 에너지들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 시간이 사실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제가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함께 나누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는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어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정자세로 바르게 앉아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지 않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급부는 어떨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작곡가 중에 에릭 사티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제가 쉬운 클래식에서 우리 하은 PD님하고는 맞아요. 한번 나눴는데 네.

0: 있는데요. 에릭 사티는 참 특이한 작곡가입니다. 나의 곡을 집중해서 듣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집중해서 들으라고 이 곡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책도 읽으시고 담소를 나누세요. 저는 그게 특이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아, 또 다른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에릭 사티는 여러분이 생소하실 수 있지만 침대 광고에 에디슨이 나와서 얘기할 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얘기할 때 뒤에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음악이거든요. 굉장히 익숙한 곡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 짐노패디라는 곡이 있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 우리 오감 찬송가의 오센 워십과 함께 하실 때 그저 함께 즐거이 임하시면서 그간 몰랐던 찬송가의 내용을 함께 나누시면 어떨까.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집중이 되어지는 방송이 되어지리라고 믿으면서 계속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참 와닿네요. 그냥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집중되는 방송.
0: 네. 네.
1: 그리고 뭔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결국에는 나중에 뭔가 흥얼거리고 있는 찬양.
0: 네.
1: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동일한 소망을 가져보면서 네. 오늘 오감 찬송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모두가 각자의 역량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1: 다음 주에 저희 두 분께서 휴가를 떠나십니다.
0: 네.
1: 네. 우리 곽추미 목사님 과 전송훈 자매가
0: 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휴가 가시기 전에 네. 2주치 방송을 해주고 가셔라 네. 예. 네
2: 내년부터 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0: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아예 기대 안 하시고 안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1: 그럼요.
0: 네 비는 자리는 비는 자리대로 네. 또 그 어떤 여백의 네. 미를 하은 PD님과 제가
2: 다음 주는 음방울 자매의 리사이틀이 있을 예정입니다
1: 네, 네. 자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0: 네.
1: 네,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메꿔주시지 않을까 싶은 네.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교수님도 휴가 가셔야 되는데.
0: 아, 저는 이 시간이 휴가입니다.
1: 할렐루야.
0: 너무 좋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네. 그래서 두 분 다음 주에 잘 다녀오시고요. 다음 주에는 교수님과 저 이렇게 네, 두 네. 분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지금까지 오감 찬송가 우리 오센 워십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

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자원으로서 성령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 분야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나눴는데 하나는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그 한 핵심인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3권 성령에 대한 삶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첫 번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화나 능력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실제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소위 그렇게 취급합니다. 단순한 감화나 능력인 것처럼. 그런데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양한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의 대이인용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대임령의 일부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침례를 베푼다는 말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침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말 자체가 단수, 복수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영어는 철저하게 이 숫자를 분명하게 하죠. 하나면 반드시 어라는 관사를 붙이고요. 복수면 반드시 S를 붙이죠. 그 복수 형태를 띄죠. 근데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이면 이름이 복수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래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름으로 그랬는데 이름이 단수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세 분이 한 분인 거죠. 세 분이 한 분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대의임령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고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그 두 번째, 보혜사 성령.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지칭할 때 보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보혜사라는 용어를.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another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지금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럼 보혜사란 말이 뭐냐? 그 뜻을 영어 확대 성경 Amplified Bible이라고 그러는데요. 일곱 가지로 표현해요. 그 성경은 이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원어는 헬라어로 쓰여있잖아요. 신약 성경. 이 단어가 의미하는 말을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것이 필요한 구절들에서는 이것을 다양한 언어로 충분히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 성경이 확대 성경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 보면 보혜사란 단어를 일곱 개 단어로, 영어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대 성경에는 돕는 분, 헬퍼, 그러니까 컴포터, 위로하는 분, 애드버컷, 변호자, 인터세서, 중보자, 카운셀러, 상담자, 스트렝트너, 강건케 하시는 분, 스탠바이, 곁에 계신 분.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속에 계시죠?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구절들은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매우 슬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 안에서 또 뭐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 돼요. 왜요? 이렇게 말하죠.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왜 유익이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지만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성격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각 성도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동일한 일들을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유익이라는 거죠. 엄청난 내용이죠. 두 번째, 큰 두 번째, 구원과 성령. 우리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래서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여러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9절에서 10절 또 15절 16절에 보면 아는데요. 자, 9절에 10절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다양한 용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이게 다 한 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다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명백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명확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거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다음 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 앞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랬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잖아요. 이 구절처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주하시는가?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큰 세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 제가 기본적이라고 강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려면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분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그 핵심적인 요소 네 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 중에 결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라고요, 아주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원하되 마치 잘 길들여진 애완 고양이처럼

우리가 원할 때 우리 품에 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 가까이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마음이 꿀꿀할 때 나 위로해 주고, 나 문제 생길 때 해결해 주고, 이런 예수님을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길들여진 고양이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라도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유다지파의 사자,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원하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라는 자세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군대장관 앞에 엎드렸던 자세고, 이게 모세가 시내산을 사람 앞에 엎드렸던 자세고,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을 때 네 번째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과 관련해서 주제별 성경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별 성경 사전인데요. 영어로 Dictionary of Bible Themes라는 The Accessible and Comprehensive Tool for Topical Studies라는 책 제목인데 런던에서 출판됐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됐어요.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교회에도. 근데 우리 개인들이 도전들을 직면하고, 다양한 도전들, 또 다양한 결정을 해야 하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든, 그것이 어떤 통로를 또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든, 그 말이죠.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제가 보기 정말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성령의 음성의 성격을 제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성령에 의한 삶의 한 핵심으로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데, 거기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된다고 뭐죠? 닥터 T. 조지가 말한 것을 인용했죠. 미남침례 교단 학자인데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정말 잘 표현했거든요. 역시 학자들이라.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걸 머리에 딱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그냥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하나하나는 배워야죠. 어떻게 성령의 뜻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것인가, 이건 배워야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매우 잘 요약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건 등등등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필수입니다. 아까 주제별 성경 사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제별 성경 사전에 보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다루면서 소제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을 나열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역시 열왕기상 18절 18장 12절,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책 부흥에서 출애굽기 33장의 사건, 그러니까 3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저들이 금식하면서 모든 단장품을 제외하고 회개하거든요. 아까 33장 4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부분에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진멸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아니었다.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테니 너희 혼자만 가거라. 내가 천사를 보내고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207쪽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의 임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섬겼다 수년 전에 은퇴한 알트 킨들 목사님은 그의 책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이게 한국 번역된 책 제목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 대한 민감함이다. 이 말은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임재가 떠난 후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가를 말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잘 표현하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묻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사역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교육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마어마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임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선교적 삶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 네 가지를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제가 일부분들을 기초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만 하더라도 정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기초적인 면에서 실제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야 한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삶을 살지 않은 게 얼마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깨닫고 돌이키고 살기를 추구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살펴보고

0: 있습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1-1001번, 지역번호 031-281-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선교사로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드디어 8월입니다. 여름의 절정을 향하는 달이죠. 오르고 또 올라가서 다다른 꼭지점이 바로 절정이 되겠는데요. 지난 7개월을 뒤돌아보면요, 봄과 여름을 지나며 식물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둥지 속 보금자리의 아기 새들은 훌쩍 컸고요, 어미 젖 먹던 강아지도 제법 울 때 높은 소리를 냅니다. 그렇죠, 지난 날들은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연의 생명들이 저렇듯 성숙해갈 때 우리들의 성적은 어떤가요? 부족했다 싶더라도 낙심은 말았으면 합니다. 성도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들이죠. 말씀 그대로 귀한 인생 이루어가기를 서로 함께 응원합니다. 더 힘날 밴드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들을 텐데요. 한웅재님의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먼저 듣고요. 오재은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사연은 2718님 주신 사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다가 잠시 멈췄어요. 주일을 준비하며 행복한 찬양 함께 나눠요. 찬양 신청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2718님 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여러분 찬양 이 맛, 이 감동, 이 은혜 다 알고 계시죠? 그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임혜진 자매님

와서 친구 윤성경 자매와 함께 특송했어요. 그 임혜진 자매님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벌써 수년이 흘렀네요. 우리 참 좋네 친구 사연 같이 읽고 웃고 또 함께 기도하고 했던 자매 중에 한 분이에요.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이거든요. 근데 찬양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해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에 특송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눈물 짓고 벅차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그냥 생동감이 있어지고요. 활기차시고요. 실컷 울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감동과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찬양이 주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들으며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뭐 권사님들과 함께 하셨던 분들 그 다음날까지도 저한테 막 문자 보내주시고 그런 거예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아유, 그 자리에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유, 참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2718님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그 일이 막 너무나 크게 막 마음에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장맛비가 내리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러면 사실 너무 후덥지근해요. 아유, 이거 습도 높아요. 힘들어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함께 나눠야 하는데 행복한 찬양. 누가 알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찬양 안에서 은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만 잘해야만 뭐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매들 물론 뮤지컬 배우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노래 실력 좋죠. 그러나 찬양 사역으로 막 여기저기 다니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처음 성도들 앞에서 처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윤성경 자매 같은 분은 이제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드리는 찬양이 그렇게 울림이 컸던 거예요. 감동이 컸던 거예요. 무엇인가요? 찬양 앞에 있는 우리도 신실한 마음 갖자고요. 부르는 찬양 사역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듣는 우리도 처음 마음으로 듣는다면 찬양 정말 되게 은혜가 될 거예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2718님 신청곡 난 예수가 좋다오 함께 듣습니다.

어르신 몇몇이 쉼터 그늘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셔요. 살짝 들어봤거든요. 옛적 동네 골목길은 오후가 되면 왁자지거리였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지. 저희끼리 규칙 만들어서 신나게 뛰놀고 재잘거리고 또 씩씩거리며 다투기도 했었지. 근데 요즘은 겨우 말 배우기 시작한 애들에게도 공부시킨다고 난리들이야. 근데 이건 제법 오래된 풍조죠.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주의 말씀 안에 양육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 행복한 인생 이룰 겁니다. 에필로그 앨범 중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여름이면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휴가가 있습니다. 잠시 일상을 벗어나 쉬기도 하고

신앙생활인데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할 것 없죠. 평소 일터에서 집에서 또는 휴가지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잠시 육체의 쉼은 있어도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이 계절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8월의 첫 주일입니다. 너무너무 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첫 곡 듣고 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수진의 주가 나를 지키시네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다녀오면 몸이 쉬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사실 쉼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참된 쉼은 육체의 쉼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너무너무 더운 여름인데요. 아마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앞두고 계신 분, 또 지금 휴가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번 여름 여행도 좋고 휴식도 좋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영혼도 함께 쉬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죠. 오베엣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까지 세 곡의 찬송가입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예람워십의 모든 걸음 되시네, 토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송정미 사모님의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 신실하신 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방금 함께 들으신 말씀 중에는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행하라라는 것은 비단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삶 속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겠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또 여행을 떠난 휴가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죠.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죠. 찬양 베스트 앨범 중에 오직 예수, 클래식 콰이어의 오 놀라운 구세주, 또 원웨이 싱어즈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세곡 함께 듣고

이하는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마커스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짧은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두근두근 라디오는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크리켓 챔피언 선수였던 시티 스터드는요, 영국 국가대표팀의 스타로서 경력의 최정점에 있던 시절에 그는 상상도 못할 일을 감행합니다. 팀에 사표를 던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 인도, 그리고 결국 그가 죽음을 맞이

받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지나치게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네, 인생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영원히 남을 어떤 일을 했을까요? 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 있을까요? 스터드의 답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 그마저도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으리라.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 첫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준비했고요. 클래식 카이어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샤론의 꽃 예수, 하나님 행복합니다. 앨범 중에 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는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지선의 곡이고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방금 말씀 앞에서 찬양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인생에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 그의 뜻이고요. 두 번째 것은 성공과 행복한 인생을 위해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면 우리는 첫 번째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것도 잃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그가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지금 극동방송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집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백기연의 재진 맡은 우리 구주 끝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귓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개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넷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넷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

0: 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전 세계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배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소리가 한 영혼의 삶을 어떻게 감동으로 채우는지 보여주는 눈물겨운 역사 속 한 페이지입니다. 중국에서의 첫 편지가 1976년 초 처음으로 도착한 이후 1978년에는 53통의 편지를 받게 되고, 중국과 미국의 수교가 이루어진 1979년을 기점으로는 홍콩 FEBC를 통해 한 해에 1,781통을 전달받아 한국교계가 극동방송 아세아방송을 통한 중국 선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극동방송의 각종 간행문에 자주 등장하는 생명줄 던져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이 수놓아져 있는 손수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던 재미교포 한태경 목사님이 중국 화룡시에 사는 재중 동포로부터 받은 것인데요. 우리 직원이 1990년대에 미국에서 열린

국회 미화 22,100달러를 직접 헌금한 일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93년 극동방송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모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교회 삼아 예배를 드리던 소수의 여인들이 보낸 이른바 밀사였습니다. 이들은 22년 동안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던 시절에 복음방송을 들으며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극동방송은 그들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그녀를 보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16명의 성도들이 34년간 모은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소천한 이후 그 교회 성도들은 극동방송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생명줄 같은 극동방송에 그동안 모은 헌금을 보내야겠다고 결의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던 중에 성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혼이었던 33살의 김정현 씨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현아, 이 헌금을 네가 가지고 한국에 계신 극동방송 김장한 사장님께 드리고 오너라. 예? 왜 하필 제가 가나요? 공산국가에서 외화를 밀반출하는 일은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라는 한마디에 이 문제를 놓고 이틀 동안 금식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현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만약 가다가 공안에게 걸리면 바다에 뛰어들어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돈을 보따리에 쌓아 허리에 단단히 둘러맨 뒤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2박 3일이 넘는 위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김정현 씨를 보낸 뒤 그 시간부터 중국의 노인들은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동이 트면 바로 산에 올라가 더덕과 도라지 같은 산나물을 채취해 말려서 시장에 내다 팔고 단무지를 절여서 팔며 생활하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마치면 다음 사람이 이어받는 릴레이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출발 전 김정현 씨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네가 가서 이 일을 성공하면 5월 5일 몇 시 몇 분에 김정한 목사님의 음성으로 잘 받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해달라고 꼭 부탁드려라. 우리는 여기서 그 음성이 라디오로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마. 드디어 배를 탄 지 이틀 만에 한국 월미도 인천항 부두에 도착했고 김정현 씨는 어렵게 극동방송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무척 바쁜 일정과 중요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한 목사님은 방송국 직원과 함께 급히 정현 씨를 만나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겨운 헌금 22,100달러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이 돈은 한 사람이 20여 년 동안 봉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짜와 시간이 됐습니다. 밤잠도 설치며 라디오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노인들은 귀를 기울이고 간절히 기도하며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흘러나오던 음악 소리가 잠시 잦아지더니 김장한 목사님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름이 밝혀지면 신변이 위험해지기에 받았다는 메시지만 정성스레 반복했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그분들을 위해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확인 방송을 듣는 순간 노인들의 입에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 안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 헌금은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 설립을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한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정현 씨는 중국에 전화를 걸어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노인들은 극구 반대하며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이미 중국 공안에서도 이 사실을 눈치채고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0: 5년 후에도 800여만 원의 거금과 금 목걸이, 금반지를 방송 선교 헌금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물입니다. 이후 김정현 씨는 김장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수원중앙침례교회 부속 수원중앙양로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버스를 운전하던 분을 만나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중국에서 선교사역에 매진하다가 지난 2017년에 귀국했습니다. 특별히 김정현 씨는 중국에 계신 친정아버지를 한국으로 초청해 당시 실제 방송이 송출되던 제주 극동방송을 함께 방문하며 그때의 감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고향이자 어머니 품 같은 극동방송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김정현 선교사. 무엇보다 김정한 목사님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지금도 극동방송을 위해 전 세계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헌금을 가지고 왔던 분과 오랜 세월 모아온 헌금을 드렸던 중국의 성도들. 이분들의 눈물겨운 헌신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자 온전히 구별돼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랑의 일화를 나누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눈물겨운 선교 헌신을 격려하며 보냈던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눈물과 희생으로 심겨진 복음의 전파는 결코 헛되지 않고 어두운 땅 곳곳에서 생명의 싹을 튀어낼 것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북방의 척박한 땅 그리고 전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 목마른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2: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1: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2: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1: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2: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1: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2: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의 각선

0: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1: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0: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합창단에 온걸 환영해. 어린이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1: 어린이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어린이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화이팅!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바쁜 사람일수록 초시간법과 같이 시간을 잘게 쪼개어 쓰는 시간관리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와 가치 판단 등 효율성을 강조하는 제3세대의 시간관리법은 오히려 사람을 시간에 얽매이게 하고 부자유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시간이 아닌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독일 소설가 미하엘 엔네는 어른을 위한 동화 모모에서 시간 도둑인 회색 사나이들의 훔쳐간 시간을 인간에게 찾아주는 모모라는 꼬마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회색 사나이들은 사람들에게 불효불급한 시간을 절약하며 시간 저축은행에 적립해두었다가 노년에 찾아쓰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려고 발버둥치지만 오히려 시간의 노예가 되었고 여유를 잃은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요. 시간 관리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숙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겠습니다. 네, 가장 보람 있게 보내는 시간 중에 하나는 찬양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은혜 가득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 20절 말씀.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해적들은 보물상자에 값진 물건들을 넣어둔다. 은행원들은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 박물관에서는 진귀한 소장품을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하고 경호원들이 지키게 한다. 그러나 이 귀중한 물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좀과 동록이 그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설사 그것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은 무엇인가? 우리는 귀한 물건이나 임명장, 공로패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 우리가 모은 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든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다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용서,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 20절 말씀.

Scarlett Brown의 My Treasure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써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굳건한 반서, 극동방송 윤하곤 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홍순관님의 저 하늘에는 찬송 들으시고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박신화 콰이어의 찬송, 연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물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하늘에 쌓이는 보물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네, 그래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가장 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방현주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있습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샬롬, 행복한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죠. 여기서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인데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또 타인의 마음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이정림의 음성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렸습니다. 앞서 나는 오늘의 첫 찬양은 조준모가 불러준 그의 생각이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썸머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썸머 스페셜로 풍성한 은혜의 찬양들 함께하며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웅재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들으시고요.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원의 싱어스의 주를 악모하는 자 나눌게요.

신앙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요. 중심을 보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열매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면 삶의 열매는 반드시 있을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좋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강원명의 나는 주의 자녀라 샘의 음성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전해드리며 저는 인사드릴게요. 행복지기 박윤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울산극동 방송 전도 프로젝트 세울산 침례교회 유병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세울산교회 유병곤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선생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잘 되는지요? 우리 주변에는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발전하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살기 힘든다고들 합니다.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많이 오른 원인도 있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더 힘들게 느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짐을 지고 있어서 삶이 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자로 살면서 농촌에서 도시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 삶에 의욕이 생기고 더 행복해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은 남매의 자녀를 두고 삶에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누마치서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완치는 어렵고 약으로 통증만 조절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산에 가서 구슬하고 빌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관절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매일 울고 지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고 했더니 남편이 허락하면 믿겠다고 해서

0: 남편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 저녁 교회에 오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 불덩어리 같은 것이 발바닥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자신의 병이 다 나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통증이 사라지고 오르막을 올라가도 무거운 짐을 들어도 아프지 않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거운 죄짐과 질병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으로 공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배가 전복되고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다치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재용서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재용서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구덩이에 빠지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선생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네, 오늘 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1: 당신에게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보다 가장 좋은 일,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기 원하시거나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잘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이 필요하신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0: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구원의 씨앗, 전파 선교사. 자녀를 향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훈 목사님을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이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걸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1: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0: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1: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0: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1: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1: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0: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썸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들로 함께 가십니다.

지금까지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유영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

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제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 어린이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2: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1: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2: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0: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1: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0: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아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때 간식도 주고 뭐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1: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0: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1: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0: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1: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감교회 정현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주담교회 정현곤 목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워치를 저에게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시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차를 마셨던 카페에 전화도 해보았지만 없다고 하여서 집에서 아무리 찾아도 시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 나간 워치가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둘째 딸이 차 뒤 좌석에서 워치를 발견한 것이에요. 아빠, 시계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제는 그 시계를 고이고이 간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손목에 잘 차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동전 열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의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른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탕 비유입니다. 이 작은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마침 흉년까지 들었고 그런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이제 내가 굶주려 죽는구나. 부잣집 아들로 살아왔던 그에게 처음으로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 떠나면 개고생,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도 결국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기 위한 방도를 찾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집까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늘 동구 밖에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하지만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은 바로 살진 송아지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라. 아버지와 그 집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 둘째 아들 같은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황하던 시기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저도 가출하였던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을 받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정도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좋을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있으니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기업에 추천서류가 있다고 하면서 취업하라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여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모 대기업에 충동적으로 서류를 내고 한 2, 3년 직장생활을 하고 신학대학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서울 여의도 쌍둥이 빌딩으로 면접을 보러 갔지만, 하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느라 일반 대기업 면접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면접을 잘 치를 수가 없었고 횡설수설을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밤차를 타고 서울에서 진주에 있는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니 저희 어머니는 밤새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어머니는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0: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 길을 가자, 준비를 하자 마음을 먹고 다음 해인 1994년도에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목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밤새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눈이 빠지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잃어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울산에 온 지가 10년가량 되어 가는데요. 10년 동안 제일 기뻤던 일 중에 하나는 전도의 기쁨입니다. 그때 울산에 남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던 고등학교 동창을 전도한 일입니다.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제 생에 처음으로 경찰서를 제 발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당실에 가서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경찰대학 다녔을 때는 교회에 잠깐 다니기는 하였지만 경찰이 근무지를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장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고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였고 성경책을 선물로 하였는데 그 전도를 받고 그 친구가 그 주부터 제가 심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무관으로 승진하여서 북경에 있는 경찰 주재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시금 그 친구를 울산에서 만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는 방황하던 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특별히 50대 남자들이 교회에 여러 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50대 중반 후반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업에 실패도 겪고 수십억 원의 빚도 져보고 참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반백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세례받은 50대 후반의 성도 캐나다 이민을 가서 이민교회 다니다가 울산으로 다시 오게 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18년 만에 다시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온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은 아니고 18년간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은 세례받은 다음 날 울산의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그의 삶도 안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입에 풀칠 하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마치 집 나간 그 탕자가 참으로 줄이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성도님도 참 고달픈 광야의 삶을 사셨는데 이제는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좋은 직장도 얻어서 모든 삶이 안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삶은 고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며 눈이 빠지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잔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십시오.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1: 갈 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버지 집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신앙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 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아, 광주 극동방송에서 제가 사역할 때 처음 시작한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그 시작 첫 번째 출연자를 오늘 모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울산 한마음교회 신무하실 때 제가 직접 한마음교회에서 목사님 간증을 듣고 감동이 돼서 인터뷰에 한번 모시기 시작하신 것이 이 무림고수의 시작이 됐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성경 읽기에 도전을 매주 받고 계십니다. 참 저도 사모함이 있었는데 해외 선교 계시다가 마침 한국에 잠깐 들어오신 틈을 봐서 부산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꼭 유튜브로 보시면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울산 한마음교회 은퇴 목사님이시고요. 에하드 원어 성경 원어 연구원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심히 선교활동하고 계신 우리 문용남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랜만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 방송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목사님, 그 무림고수 우리 유튜브 특별히 출연하시고 반응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이 간증을 지금 또 다시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1: 예.
0: 제가 기억하는 거는 울산 한마음교회 담임 시절 교회 건축이 4년이나 중단이 돼서 목사님 목회를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하고 엎드려서 그냥 빈 예배당에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벼락 같은 음성으로, 목사님이 벼락 같다고 하셨거든요. 성경을 빨리 봐라 이런 말씀을 듣고 죽기 살기로 앉은 자리에 삼독을 돌파했더니 하나님이 남은 건축 문제 한 번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인들이 재정의 복을 받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엄청 은혜가 많았단 말이에요.
1: 예.
0: 사실이죠?
1: 그렇죠?
0: 다?
1: 예, 사실이죠. 울산 한마음교회 가보세요. 그러면 가보시면 은 네. 정확하게 알겠지요. 가서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하면.
0: 네. 네. 네,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얘기를 또 다 꺼내놓자면 지금 한 시간이 또 가기 때문에,
1: 예.
0: 우리 문용남 목사님이 출연하신 성경의 무림고수 2점편 영상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오늘은 말이죠.
1: 예.
0: 목사님 영상 나가고 댓글이 참 많이 달렸고 질문이 많이 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뭐 치앙마이에서 또 이렇게 갑자기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Q&A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모아서 지난번 방송에 AS방송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1: 예.
0: 예. 목사님 첫 번째 여쭤볼 말씀은, 그 목사님 제일 강조했던 게 성경은 알려고 읽는 것이 아니다, 믿으려고 읽는 것이다.
1: 예.
0: 성경을 이해하려고 알려고 하면 안 된다. 믿으려고 읽어야 한다. 이걸 강조를 여러 번 하셔서 여기에 은혜들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1: 예.
0: 근데 오늘 처음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면서 봐야지 이게 뭔 소리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1: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안 읽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0: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1: 예, 성경을 이제 내가 시킨 대로 많이 읽어버리면 그 역사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0: 네.
1: 성경 한 뭐 두세 번 읽고 한 대여섯 번 읽고 하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0: 대여섯 번 정도 성경 본 사람은 말

0: 조선을 그렇게 빨리 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왜 빨리 읽으라고 하냐 그러니까 집중하라고 그런다.
1: 아하.
0: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읽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1: 그렇죠.
0: 아무리 정독을 해도 그 조금 지나가 버려 조금 시간 좀 지나면 이 정독을 해도 여기서 내 생각이 떠나버린다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읽어도 빨리 읽으나 선책이라 똑같다고요.
1: 아, 어차피 머리에 잘 안 넘고 지나갈 때가 많다.
0: 예. 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빨리 읽어 하나님께 읽으라 해서 읽으니까 빨리 읽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머리를 열어요.
1: 아, 어느 정도가 시간이 지나가면.
0: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한번 읽고 어떤 사람들은 한 7번 정도 읽고
1: 네.
0: 어떤 사람들은 10번 읽고 어떤 사람은 30번 읽고 어떤 사람은 100번 읽고 어떤 사람은 막 200번 읽고
1: 네.
0: 이렇게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열리는 것이 이 머리를 열어주는 것이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1: 목사님 이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열린다는 표현이 뭡니까?
0: 열린다는 표현이 머리가 갑자기 천적이 돼버린 거예요.
1: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갑자기 확 넓어져요?
0: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 다 이해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읽으면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남아버리고요. 밖으로 안 나오고요. 남아버린 속에, 머릿속에.
1: 아, 소위 말하는 지혜가 임하는 거네요.
0: 지혜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그거보다는 그냥 머리가 갑자기 깨우쳐져 버린 거죠. 열려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미했던 머리가 갑자기 천재 같은 머리가 확 열려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1: 아, 쉽게 말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0: 예,
1: 걸로
0: 머리가
1: 보이네요.
0: 머리가 엄청 좋아져 버린 거죠.
1: 실제로 이 프로그램 나왔던 수준. 그 학생 한 명이 성경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가운데 책을 사진 찍듯이
0: 그렇죠.
1: 암기해버리는 지혜를 받은 자매를 만났거든요.
0: 예, 바로 그게 그거예요.
1: 그런 일이 열린다는 예. 거예요. 아하.
0: 그러니까 저도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에
1: 네.
0: 한 시간 공부를 하고 나면 그거에 다 사진이 찍혀져 갖고 머릿속에 입력되는 거예요.
1: 아, 목사님은 경험을 하셨군요.
0: 예.
1: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0: 아이, 그런, 머리는 많이 나빴으니까 그래, 안 했죠.
1: 네.
0: 근데 딱 사진 찍혀서 머릿속에 넣어버리니까.
1: 네.
0: 눈을 감아도 이게 내용이 보이고.
1: 어허.
0: 눈을 떠도 보이고.
1: 네.
0: 다 보이니까 시험 칠 때 다 보고 하는 거죠.
1: 이야.
0: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저기 저 단어도 한 50개 정도를 딱 써갖고 붙여놓고 몇 번 읽으면 머릿속에 입력돼 버리거든요.
1: 야, 몇 대 줄 어느 위치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가 다 기억이 나요.
0: 아, 그렇죠.
1: 야.
0: 딱 표시해 놓은 거, 딱 줄 꺼 놓은 거 여기까지 전부 다 입력돼 있어 가지고.
1: 아, 그 성경을 소리 내서 혹은 눈으로라도 빨리 많이 보다 보면
0: 예.
1: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틀림없이 주긴
0: 그렇죠.
1: 주시는군요.
0: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열어 주실 때까지 읽는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뭐 열 번 읽으면 되는 것 같으면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1: 아하.
0: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죠.
1: 목사님, 그 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 성경은 믿으려고 읽어야 한다. 읽는 목적 자체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0: 예.
1: 이건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뭘 믿으려고 읽는 거예요? 자,
0: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1: 네.
0: 오늘 우리가 여기 읽었잖아요.
1: 네, 네.
0: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1: 아멘.
0: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거든요.
1: 아멘.
0: 또한 뭐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왕과 왕하고 제사장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 네.
0: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했는데 기름 부음 준 데가 별로 안 보이고요.
1: 네.
0: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고
1: 아멘.
0: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네. 우리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1: 아하.
0: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1: 아멘.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당연히 믿기 위해서 읽어야지요.
1: 아.
0: 실제로 보면은
1: 네.
0: 믿기 위해서 읽으면 분명히 100% 성경이 열려져 가는데
1: 네.
0: 지식을 위해서 읽으면 지식은 폐망의 선봉에 잠언 16장에 보면은요.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폐망이라는 말이 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1: 네.
0: 그러면 1000번 읽고도 안 열렸어요.
1: 아하.
0: 성경을.
1: 네.
0: 1000번 읽었는데 안 열리니까 나는 왜 1000번 읽어도 안 열립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가요.
1: 네, 네, 네.
0: 그렇죠. 그렇죠. 너는 천번 읽었다는 거 맨날 자랑하고 쳤지.
1: 아,

0: 자랑거리가 되는구나. 네.
1: 두 번째로는 어? 두 번째로는 너는 성경을 알려고 읽었잖냐.
0: 아, 지식 자랑하고.
1: 예. 그러니까 그게 지식이 되니까 매 그거 얘기하니까 누가 알아주더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싫다 그러지. 누가 너를 알아주더냐고. 아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않냐.
0: 네.
1: 그렇게 알려고 읽으면은 성경을 껍데기만 알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 성경 백그라운드 속에 이 진리와 비밀이 감추어져 들어있단 말이야.
0: 아멘, 아멘.
1: 요걸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0: 아멘.
1: 이 성경을 열으면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요.
0: 네, 네, 네.
1: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나를 열어주셔야 된다.
0: 아멘.
1: 내가 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열어주셔야 된다. 그 말이야.
0: 바꿔 말하면 이거를 횟수에 집착하거나
1: 예.
0: 내 자랑거리가 되거나 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하는 차원으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1: 예.
0: 이게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 교만은 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거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0: 그 이 방송을 보고 지금 성경 다독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성경을 봐야 되는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1: 예.
0: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심을 완전히 믿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 이게 근본이네요.
1: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0: 아멘, 아멘.
1: 그리스도는 왕이고
0: 네.
1: 대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0: 네.
1: 그런데 기름 부음은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을 부었다. 이
0: 아멘,
1: 말입니다.
0: 아멘.
1: 그래서 그분은 역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대제사장이고
0: 네. 네.
1: 그다음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0: 아멘.
1: 하는 것을 그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해놨단 말이야.
0: 66권 모든 기록의 목적은 요 한
1: 예,
0: 줄이네요.
1: 그렇죠.
0: 아하.
1: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믿으려고 읽을 때에 이 세계가 열리게 돼 있고
0: 아멘.
1: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게 되면은 결국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0: 아하. 예. 성경 읽기 전엔 그 기도를 하고 읽으면 좋겠네요. 오늘 문용남 목사님한테 뭐,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성경 보는 가운데 확실히 믿어지게 하옵소서.
1: 뭐 꼭 그 기도를 안 해도
0: 네.
1: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0: 네.
1: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가 오도록 돼 있습니다.
0: 목사님 이것도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1: 예.
0: 지난번에 믿어져서 못 견딘다는 표현을 강조를 하셨고 길 가면서도 울고 자면서도 어떨 때는 울고
1: 예.
0: 너무 믿어져서
1: 예.
0: 감격이 된다고 하셨는데
1: 예.
0: 이게 그 정도 차원이 어떤 건지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0: 네.
1: 말씀 자체가 믿어지니까 믿어진다는 얘기는 뭔 일이 어떤 일이서 100% 이걸 믿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걸 100% 하나님 믿어버린 거예요. 전혀 의심을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믿어지고 저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100% 믿어져 버린단 말이죠.
0: 네,
1: 상태로.
0: 네, 네.
1: 그 의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뭐 신학교 가는 것이고 등등 이러잖아요. 그런데 믿어줘서 그리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뭔 일 생기면은 주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뭐 우울증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왜 생겨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0: 네.
1: 주님이 진짜 믿어지면 아 저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아 저분이 내 주인이고 저분이 다 해준다 그랬는데 다 네. 맡기라고 그랬는데
0: 아멘, 아멘.
1: 믿어지면 맡기지요. 좀 예를 들어 볼까요?
0: 네.
1: 예를 들어 삼성의 회장이
0: 네.
1: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은
0: 네.
1: 내가 염려하겠어요?
0: 많이 안 할 것 같은데요.
1: 아, 왜냐하면 저분하고 나하고 굉장히 사이가 가까워요.
0: 네.
1: 지금까지 모든 거 안 해준 거 없어요. 그러는데 내게 문제 생겼다고 아, 염려하겠냐고요. 저분이 다 해결할 건데.
0: 네,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겠죠. 네,
1: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재정적인 문제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0: 네.
1: 저분이 아버지니까
0: 아하.
1: 원래 아버지는 모든 가족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0: 아멘, 아멘.
1: 유대인들 그 가족 사회를 보면은
0: 네네.
1: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데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데 전능한 그분을 믿는데
0: 네.
1: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아니한.

0: 된다고 하면은 아,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1: 아멘, 아멘.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1: 네.
0: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해도 믿어지고 아, 그렇게 기록하다가도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붓는 거예요.
1: 아.
0: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잠이 깨고 일어나가도 앉아서 혼자 한참 울다가 자는 거예요. 왜? 안 좋아서 그냥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고마워서 우는 거야.
1: 야.
0: 왜냐 그러면 믿어지는 성경이 믿어지고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구체적으로 믿어지는 왜냐 그러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벌써 기억이 되니까 하나하나가 다 믿어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지고
1: 아.
0: 나의 십자가 주신 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지고
1: 아멘.
0: 저분만 내 죄를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지금도 내 문제를 저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는 것을 갖다
1: 야.
0: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오는 거예요.
1: 선생님, 이거를 조금 한번 좀 구분을 하고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0: 예.
1: 그럼 우리는 아 이제 믿어야지.
0: 예.
1: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0: 예.
1: 믿어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0: 예.
1: 삶에서는 또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내 결단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0: 예.
1: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군요.
0: 예. 이게 은혜라는 말이
1: 네.
0: 그냥 거저 준다, 공짜로 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은 내 믿음을 한계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문제 어려운 문제 오면은
1: 내 결단 갖고는 안 된다는
0: 예,
1: 거죠.
0: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저분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할 때는
1: 아하.
0: 그 공짜로 준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걸 갖다 은혜라는 표현을 하는 공짜로 아멘, 준 거기 때문에 아멘, 은혜인 아멘. 거죠. 저분이 믿어지게 하니까
1: 네.
0: 아니 다 믿어져 버리는데 뭐 중간에 가다가 뭐 어려운 일 생겼다고 그거 안 믿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1: 네.
0: 저 100%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해 주든 말든
1: 네.
0: 저분이 일하실 것이 믿어져 버리는 거죠.
1: 네. 성경을 보는 목적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0: 그렇죠.
1: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네요.
0: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마음까지 안 먹어도 그걸 저절로 주시도록 돼 있어요.
1: 되게 돼 있어요.
0: 왜 그냥 뭐 안 주면은 성경을 못 읽어요.
1: 근데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분 중에 나도 성경을 좀 본다고 봤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 가다가 막 믿어져서 울고 자다가 일어나서 감격하고 이런 정도는 체험해 본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0: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1: 네.
0: 주시는 은사들이 다르니까 또 역사하는 방법도 다르시고 하니까
1: 네.
0: 조금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죠.
1: 어쨌든
0: 물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렇게 열어주실 때 위에서 말씀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1: 네.
0: 그걸 다 받아서 얘기를 하지 못할 만큼 위에서 말씀이 내려오게 됐죠.
1: 아...
0: 예,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냥 입으로 계속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버스 같은데 창문 열어놓고 막 입만 내놓고 그냥 막
1: 말씀 선포하고
0: 예, 말씀 선포하고 막 얘기하고 막 설교를 하고 가고 이렇게
1: 야...
0: 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1: 네.
0: 똑같지는 않다.
1: 똑같지는 않다.
0: 예, 그래서 이제 열어주는 것도 어떤 사람은 요 정도 열어주고요.
1: 네.
0: 한 30% 정도밖에 머리 안 열어줘요. 어떤 한 10% 정도밖에 안 열어줘요. 어떤
1: 네.
0: 사람은 한 50% 정도 열어줘요. 어떤 사람은 완전 100% 열어버리거든요.
1: 네.
0: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해 우리 100% 열어주셔야 돼.
1: 아멘, 아멘.
0: 그래야 모든 게 보면 다 들어오고 들어도 다 들어오고.
1: 야.
0: 예. 여 속에서 안 나가버린 거예요. 말해서.
1: 우린 보면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0: 그렇죠?
1: 문제거든요.
0: 예.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지금 히브리어 문법이 들어있고 머릿속에요.
1: 네.
0: 그럼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알파벳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1: 그렇죠.
0: 큰애 나는 문법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유대 배경사를 통한 이 하나하나 단어 연구해놓은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1: 잊어버리질 않으세요.
0: 예.
1: 잘.
0: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걸 안 잊어버려요.
1: 야, 진짜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셨네요. 목사님.
0: 예. 그러니까 나는 칠판 강의를 하면 뭐 한 시간이라도 두 시간이라도 뭐 하루 종일 하든
1: 네.
0: 전혀 보는 거 없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이거 보고 계속 해내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1: 오늘 이러한 지혜가 각자의 계신 분야에서 이루어지기를 한번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 보시겠네요.
0: 예,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1: 아멘, 아멘. 자,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1호 무림고수 문용남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제가 찬송한 곡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들 댓글에 지금 반복해서 질문 남기시는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서

목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실 예정이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시면서 도전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은혜 받고 금방 돌아옵니다.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1호 무림고수이자 울산 한마음교회 은퇴 목사님, 에하드 성경 원어 연구원장 그리고 지금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우리 문영남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치앙마이로 떠나시고 유튜브로는 계속 댓글이 달리고 제가 좀 어떻게 답변을 못 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단연코 많은 댓글이 이거예요, 목사님. 성경 말씀이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목사님은 지금 총알처럼 빠르게 읽으라고 하셨으니까, 눈으로만 훑고 지나간다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독을 다 했는데 저는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1: 이제 정독을 했었을 때또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0: 네네네.
1: 그렇지만은 주로 빨리 읽으면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빨리 읽음으로 통해서 다른 생각을 다 지우니까,
0: 네.
1: 생각 왔다 갔다 하던 것을 지우니까 거기에 집중돼 가지고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0: 가지고서는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경우 사람들이 훨씬 많다, 내게 훨씬 많아.
1: 아,
0: 그런 사람들이
1: 보면
0: 예.
1: 네.
0: 예, 그런데 그건 빨리 읽으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임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1: 네.
0: 하나님께서 빨리 읽으라 그래서 빨리 읽은 거죠.
1: 실제 목사님이 그 예. 음성에 순종해서 예. 체험이 많으시잖아요.
0: 그렇죠.
1: 아, 그 처음에는 집중이 안 돼도
0: 예, 집중이 안 됐죠.
1: 빨리 읽어 나가도록 예. 하면은 결국은 집중이 잘 되는군요.
0: 그렇죠.
1: 아하.
0: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이제 빨리 읽는 것을 계속 이렇게 했더니
1: 네.
0: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 읽으면 역사가 나타나서 또 세 번 읽으면 또 역사 세 번 읽으면 뭔 일이 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한 번만 읽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번 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0번 읽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1: 네.
0: 거의 그래도 한 50번 정도만 제대로 읽으면은
1: 네.
0: 성령이 강력하게 자기를 통해 역사하는 게 있어요.
1: 아, 보통 막, 일반 예. 성도들을 목사님이 평생 봤을 때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50독 정도를 빠르게 돌파를 해낸 사람들은 웬만하면 역사를 경험한다.
0: 그렇죠. 하나님 성령이 내게 내 몸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1: 아하. 실제로 울산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뭐 지금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뭐 병이 낫는 분들도 있었고 재정적인 복을 받았었고 교회 건축은 뭐 당연히 완공이 돼갖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셨는데 일평생 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0: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야다.
1: 네.
0: 예,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그러거든요. 네.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얘기요.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했다 할 때 그 알지도 못했다는 단어 기노스코예요.
1: 네.
0: 그러면 부정어를 써놔 그 앞에다가요.
1: 네.
0: 기노스코 즉 야다도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죄를 몰랐어요? 죄를 몰랐냐고요. 죄를 알지도 못했다 그러놨거든요.
1: 네.
0: 죄를 몰랐냐고요, 예수님이요. 이런 단어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오해들이 생긴 건데, 이 단어가 경험을 통해 알다는 뜻이에요.
1: 아, 네.
0: 그냥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그 단어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단어, 알다는 단어거든요.
1: 네.
0: 그러나 기노스코라는 단어나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험을 통해 알다 그런 뜻이에요.
1: 네.
0: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경험 안 해봤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1: 아멘, 아멘.
0: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네, 이해해야 되는데 네, 그런 네. 걸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1: 어허.
0: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주님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꼭 그렇게 체험을 해 봐야 저분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렇게 경험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식은 내 마음을 다 무너뜨려요.
1: 아하.
0: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결국 우리 믿음을 다 무너뜨려 버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해버리게 되면은 저분이 나를 떠나실 수 없다고 확신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믿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 결국은 뭐 성경을 본다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본다.
0: 그렇죠.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0: 그래서 말씀이 경험되고
1: 네.
0: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경험되고 우리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1: 아멘.
0: 예, 성령이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1: 자, 여러분 들으셨죠? 아, 이제 한 1독, 2독 정도 했는데 아직도 집중이 안 된다.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빨리 보시고 목사님 뭐 총알처럼 여기 샀다고 했는데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더 집중이 되는 때가 온다고 하셨고
0: 조금만 더 보는 게 아니라
1: 예.
0: 하나 위로줄 때까지 봐야죠.
1: 끝까지.
0: 예. 어차피 우리는 그거 한번 돌파해야 되거든요.
1: 목사님 질문 이거 나왔어요.
0: 예.
1: 저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0: 예.
1: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0: 예.
1: 목사님 영상에 도전 받아서 나름 열심히 집중해서 성경을 짧은 기간 3독이나 읽었습니다. 근데 제 삶에는 아무런 기적도 안 나타나고 목사님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0: 예. 첫째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1: 네.
0: 성령께서 나를 바꿔 줄 때만 일할 때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나를 놔버리면 노상 내 자체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우리는 자꾸 뭐 변화돼야 되고 뭐 어째 그러는데 변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만 조금 되는 거고요.
1: 네.
0: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1: 그 변화의 주체는 주님이시다.
0: 예, 네, 저분이 일해줄 때만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1: 네, 네.
0: 또는 뭐였죠?
1: 그러니까 삼독해갖고 아무런 변화가 안 되는데 예, 예, 예. 언제

0: 전력까지 얼마나 해야 되냐.
1: 그러니까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바꿔줘도 완전하게 바꿔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0: 처음부터는
1: 어느, 예, 어느 정도는 조금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해놓은 거예요. 네.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난 것이 첫째 이 영적인 부분은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 변화 이제 일들 있잖아요.
0: 네.
1: 그것들은 목사님 내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0: 네.
1: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이틀은 이제 역사하셔서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럼 그걸 해 주실 때까지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0: 아.
1: 우리는 에이 안 되네? 아니 그러면 그 정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다 될 것 같으면은
0: 네.
1: 누가 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든지 뭘 하는지 경험을 못 하겠어요.
0: 네.
1: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뭐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읽어도 되는데
0: 네.
1: 어떤 사람은 100번 읽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해.
0: 그렇게 느낄 수 있죠.
1: 예, 그런데 네. 하나님은 아니죠. 공평하시다 그렇죠 본인이.
0: 네.
1: 그게 공평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뭘 기대하고
0: 아.
1: 막 이렇게 저렇게 자꾸 기대하고 하다 보면은 너무 실망하게 되어지고 또 얼른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0: 네.
1: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믿어줘서 고맙고
0: 어허.
1: 성경이 믿어줘서 고마운.
0: 아멘.
1: 그 성경이 너무 좋아서 읽은 거.
0: 야.
1: 주야로 즐거워하며 읽는 거.
0: 네.
1: 이렇게 읽어가야지 되지.
0: 네.
1: 자꾸 뭘 기대하면 원래 안 되게 되죠.
0: 그럼 이게 무림고수 코너에 워낙 드라마틱한 간증이 많았어요.
1: 예.
0: 질병이 나은 분도 있었고 재정적인 문제 해결된 분도 있었고
1: 또
0: 목사님 방송을 보고 가정과 자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성경 보다가.
1: 예.
0: 그런 걸 하도 들으니까 아이고 나 답답한데 성경 공부 풀리겠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1: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한 몇 번만 읽어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일하신 경우가 있고
0: 네네네.
1: 어떤 분은 상당히 오래 읽어야만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내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0: 결국은 해결 못하실 문제는 없다.
1: 없다.
0: 그러니까 꾸준히만 가면.
1: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내라는 얘기죠.
0: 야, 그러니까 예. 내가 지금 어디에 좀 돼 있는지는 위치가 어디로 와 있는지 모르지만
1: 그렇죠.
0: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1: 예, 그러니까 전능하시죠 그분이.
0: 아멘. 아멘.
1: 전능하신 분도 그 일을 못한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0: 맞습니다. 자, 들으셨죠? 아, 3도 가지고 안 됩니다. 일단 조금 더 성경 말씀이 좋아서 그리고 믿으려고 더 성경을 보시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목사님 댓글에. 집중해서 성경을 계속 봤더니 오랫동안 이분이 우울감이 있었대요. 이 우울감이 완전히 사라졌고 잘 때마다 가위 눌려서 힘드셨답니다. 근데 가위 눌리는 게 완전히 없어졌대요. 성경을 읽는 것과 우리의 심령이 좀 밝아지는 거 그리고 좀 어두운 것들이 물러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이것도 상관이 있겠죠 목사님?
1: 아유 100% 관계가 있는 거죠.
0: 네.
1: 예.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시고요. 그 말씀이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그런 걸 제시하고 있잖아요.
0: 네.
1: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0: 아멘.
1: 그럼 말씀이 여호와 이코르잖아요.
0: 네.
1: 하나님이 이코르기 때문에.
0: 네.
1: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신 거.
0: 아멘.
1: 그렇게 전능하시죠. 그 다 치료하시죠.
0: 아멘.
1: 네. 아. 좀 시기가 늦어지고 좀 빠르고 그런 차인 거죠. 하나님 다 일하시는 거예요.
0: 개인 차는 있으나
1: 예.
0: 반드시 역사는 경험한다.
1: 예. 지금도 보면은 이제 뇌 종양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성경이 막 읽어짐을 통해서 줄어지는 경우가 지금도 있거든요.
0: 네.
1: 치앙마이에서 지금
0: 그런 치앙마이에서 그런 역사를
1: 예, 그런
0: 보고 계세요.
1: 지금 예, 일어나고 있어요.
0: 아, 수술을 안 해도 지금 뇌 종양이
1: 예,
0: 줄어들고.
1: 예, 그 수술을 못 해 가지고서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이 있게 해야 읽는 거잖아요.
0: 아, 내 마음대로 예, 되는 것도 아니다.
1: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데 한 100번 정도 이상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저절로 읽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0: 아, 예.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한 500번 정도만 넘어가 버리면은.
0: 500번 정도만이라고
1: 예,
0: 하셨습니다.
1: 예, 그 정도
0: 지금.
1: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는 뭐,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0: 네.
1: 그 말씀 속에서 살고, 그냥 그 말씀을 읽는 그 즐거움과 재미, 그냥 그 속에 푹 빠져 사는 거죠.
0: 야.
1: 일평생 이제 그 삶이 내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0: 네. 예. 그러니까 뭐 개인차는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만 넘어가면 반드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군요.
1: 그렇죠. 목회자와 평신도 관계 없이 그렇게 역사도 되어 있습니다.
0: 부사님 그 뭐 계속 같은 맥락이긴 한데.

0: 조금 비판적으로 이제 방송 목사님 내용을 지적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방송을 보고 보니까 성경책 자체가 우상이 되는 느낌이 든다. 성경을 죽어라 빨리 읽는다고 병이 낫고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구절이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 복음은 없고 이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거 뭐 있는 그대로 지금 저 소개해드린 겁니다.
1: 예, 이분은 성경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요.
0: 안 읽어보신 분이에요?
1: 하나님을 경험한 역사가 없잖아요.
0: 네.
1: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더큰 일들이 일어날 거라 그랬거든요.
0: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을
1: 예,
0: 하리라고
1: 더큰 일도
0: 하셨죠.
1: 하리라고 했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더큰일 역사들 많이 일어났거든요.
0: 네.
1: 성경이 꼭 없다 해서 역사 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기록이 안된 거죠. 사도행전이 바울로 맞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이후로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되었다고 하면은 더 많은 역사들을 볼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리고 성경 읽는 거 기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사람 기복을 뭐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면 되는데 하나님께 뭐를 얻기 위해서.
1: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자꾸 읽는다 하는 이것들은 성경을 읽으라는 도전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게
0: 네.
1: 목적이 아니잖아요,
0: 네,
1: 지금요.
0: 지금 앞서서 한참 설명하셨어요.
1: 내용을
0: 자연스럽게.
1: 이해를 잘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내요.
0: 조금 마음 불편하신 거 아니시죠, 목사님?
1: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요.
0: 네,
1: 자기
0: 알겠습니다.
1: 성경 읽으면 이런 소리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꼭 성경 안 읽는 사람들 이런 소리 해요.
0: 알겠습니다. 앞에 지금 한참 설명 다 하셨어요. 왜냐면 성경을 믿으려고 읽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자에게 연약한 부분은 회복되고 치유되게 돼 있다.
1: 그게 무슨 치유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뭐 축복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0: 네.
1: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역사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0: 모든 보화가 다 여기 있군요.
1: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그게 경험이 안돼 있으니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0: 네, 지금 목사님 먼 발치를 바라보시면서 혼잣말 하듯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시라.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바빠갖고요. 성경 볼 시간이 없다는 분들인데, 출퇴근 시간에 요즘에 오디오 성경 많거든요. 그 들으면서 출퇴근하고, 그냥 틀어놓고 뭐 일하고 이래도 되겠냐. 물어보는 분이 계시네요, 목사님.
1: 출퇴근할 때는 어떻게 성경을 보고 가겠어요? 그러니 듣고
0: 네네.
1: 가는 게 좋죠. 그러나 내가 집에 있다든지 또 시간이 좀 난다는 게 성경은 항상 손에 들려 있는 게 좋습니다.
0: 네.
1: 그 휴대폰을 보면은 많이 떨어집니다.
0: 그렇군요.
1: 역사는 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면서 시간이 있어 성경을 읽고,
0: 가능하면 성경책으로 봐라.
1: 그렇죠. 성경책을 보라고 나는 항상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0: 네.
1: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오디오를 봐도 강력한 성령 역사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게
0: 네.
1: 아니에요.
0: 네네.
1: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 더 깊이 열어주는 것을 경험도 했고 수많은
0: 네.
1: 사람들이 그걸 봤던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웬만하면 성경을 들고 다녀라.
0: 아하.
1: 그러면서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펴라.
0: 뭐, 오디오로 듣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으나,
1: 아이고, 100번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0: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집중해서 볼걸 권면하셨고, 이런 질문도 있네요. 개역개정 성경이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도 되겠나요? 하시는데요.
1: 성경은 그거나 저거나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때는 이것도 저것도 다 쉽고요.
0: 네.
1: 어려운 부분은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렵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왕이면은 모든 그 교회들이 또
0: 네.
1: 신학교라든지 이런 데 개역개정이라든지 이런 책을 쓰니까
0: 네.
1: 사용을 하니까 그걸로 보는 게 낫습니다. 또
0: 기왕,
1: 교회에서도 다 그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어려운 책일수록 잘 열어주시는 거예요.
0: 아하.
1: 쉬운 것일수록 잘안 열리는 거거든요.
0: 경험상 하시는
1: 아,
0: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0: 네. 기왕이면 개역개정 성경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느 순간 돌파가 된다. 이렇게.
1: 어렵기 때문에 열어주셔야 이해하고
0: 네.
1: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0: 자, 목사님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 예.
0: 그동안 우리가 결단하고 많이 성경 보기를 도전했단 말이에요. 1년에 1독을 목표로 해서 그거를 1독을 참 이게 쉽지 않게 실패하다가 벌써 10년, 20년 지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 방송 보고 틀림없이 내가 오늘 성경 봐야겠다 결단하는 분들이 나올 텐데, 목사님 지금 그런 분들이 앞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까지 실패 계속했어요.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겠어요?
1: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요, 함께 굶고 읽으면 어떨까요?
0: 밥 먹을 시간을 줄여라.
1: 밥 먹을 시간을 줄여서라도 성경 읽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나에게 좋은 시간을 갖도록 일하실 겁니다. 직업을 바꾸든

0: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성경은 읽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쪼개서 내가 성경 앞에 앉는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간들을 내가 허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내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1: 네.
0: 모든 걸 차단하고 돌려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1: 아하.
0: 그래서 대부분 이제 너무 뭐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읽어가지고 읽고 싶어 목회는 되겠네 그런 사람들은 직업을 바꿔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아, 직업이 바뀌어요?
0: 네.
1: 성경 볼 수 있는 직업으로?
0: 그렇죠. 오히려 더 좋은 직업으로 바꿔주기도 하는 거죠.
1: 야.
0: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 직업 바꾸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1: 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할 일은 네. 일단은 시간과 장소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떼놓는 게 시작이네요. 네,
0: 그렇죠.
1: 아.
0: 어떤 날에 성경 읽으려고 애를 쓰면
1: 야.
0: 하나님 일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자, 목사님 할 말이 없네요. 네. 밥 먹을 시간을 떼놓을 생각은 왜 못하는가?
0: 네.
1: 그 시간 떼서 성경 볼 생각은 왜 못하는가?
0: 네, 밥 먹는 시간을 빼버리면 한 3시간 정도 세이브가 돼요.
1: 그렇죠. 누구 만나서 식사할 걸 생각할 때는. 네. 그렇죠.
0: 그런데
1: 네.
0: 그냥 먹으면 한 시간 10분도 없어요. 내한테
1: 네.
0: 안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일하신다면.
1: 일단 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결단부터 해라.
0: 네. 이런. 그냥 말씀 읽고 싶으면 못 견디고 더 읽어도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울고요.
1: 성경 볼 시간이 없어서 운다.
0: 네.
1: 속상해서.
0: 속상해서.
1: 아.
0: 그 정도의 우리가 그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 일하시죠.
1: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겠네요.
0: 그렇죠.
1: 성경을 네가 그렇게 보고 싶냐?
0: 네
1: 직업을 바꿔주겠다.
0: 네.
1: 이렇게 되는 거군요.
0: 뭐 그것만 하겠습니까?
1: 야,
0: 직업을 안 가져도
1: 네.
0: 엄청나게 복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1: 먼 산을 또 한번 바라보셨어요. 그것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0: 예.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냐?
1: 네.
0: 내가 그리 한다고 되냐?
1: 네.
0: 이런 차이예요.
1: 아.
0: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되고요.
1: 아멘.
0: 그런다고 되냐?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렇잖아요. 믿음이란 게.
1: 자, 오늘 목사님의 도전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권면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 치앙마이 가셔야 되니까 목사님.
0: 예.
1: 진짜 헤어지기 전에 요 한마디는 내가 남기고 싶다 하시는 말씀 한 말씀만 주세요.
0: 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지금 치앙마이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 다섯 가정이 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저기 그 소수민족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수민족의 그 한 목사님이 거기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아무도 어딜 못 보내요.
1: 아하.
0: 워낙 가난하고 힘드니까.
1: 네.
0: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비를 털어가지고 거기에 졸업하는 애들을 저기 밑에 읍내에다가 집을 세 채를 얻어놓고
1: 네.
0: 지금 거기에 약 한 30명 정도가 아니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1: 네.
0: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콕에서 방콕에 치태국에서 한 4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대학에 간호학과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가지고
1: 네.
0: 여자애가 한 11절을 그쪽에 보내왔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감격해가지고
1: 네.
0: 그 목사님이
1: 네.
0: 이 소수민족 그 이름이 뭐냐 라후 세레족이라고 하는
1: 네.
0: 사람들이에요. 이 마을이 34개가 있어요. 34곳에 마을이 있는데 4곳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1: 아멘, 아멘.
0: 그런데 30곳은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1: 네.
0: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1: 어허.
0: 거기는 그만큼 통제되는 곳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런 지금 아이들을 이 목사님이 공부를 시켜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낸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그쪽에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애들도 좀
1: 맡아달라고
0: 맡아주면 안 되냐?
1: 아하.
0: 받지를 못한다.
1: 그렇죠.
0: 장소가 없어가지고
1: 집 세 채에다가 애들 20명을 둘 정도면은
0: 예.
1: 공간이 더 필요하죠.
0: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지어야 하면 내년에 애들 받을 수가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근데 한두 번 지금 못 짓는 거예요. 여자 기숙사는 남자 기숙사에서 따로 지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래서 여기저기 8천만 원 있죠. 8천만 원. 여기 1억 6천인데 지금 하나는 된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8천만 원.
1: 네.
0: 혹시라도 이것이 뭐 혼자 아니면 둘이든지 셋이든지 넷이든지 다섯이든지 이렇게 어울려서라도
1: 네.
0: 이걸 하나 지어줄 수만 있다 그러면은 지금 각 부족에서 2명 내지 3명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요.
1: 그러면 그 부족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네요.
0: 아, 그렇죠. 그들을 여기서 받아들이면 이들을 완전히

0: 이 사람이 성경 충만해, 이 목사님이요. 그렇게 완전히 예수의 아들을 만들어버리거든요. 어머니는요.
1: 애들 성경을 또 얼마나 보게 하겠어요.
0: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사모님도 그러고요. 아, 대단한 분이에요.
1: 대단한. 목사님 휴대전화번호, 한국번호 살아있으시죠?
0: 아, 예, 살아있습니다.
1: 카톡도 받으시죠?
0: 예.
1: 목사님 전화번호에 공개해도 돼요?
0: 예, 더 해도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자, 예. 그동안 여러분 궁금해하셨던 문영남 목사님 전화번호를 드디어 저희가 공개합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첫 번째 댓글창에 목사님 연락처하고 이메일하고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감동되시는 분 동참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 목사님 뭐 두 시간에 걸쳐서 해도 모자른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네, 지금까지 문용남 목사님이셨고요.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다시 보고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이 방송을 꼭 들어야 될 가족들이나 친구, 친척,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생각나시면 지금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다시 볼 수 있는 링크,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운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연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주...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파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깍두기가 그립습니다. 가장 비합리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도요, 우리 삶 속에선 다 잊음바되고 관심조차 내 관심의 시선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심조차 없는 그 덤으로 끼어판 한 마리의 하자 있는 참새 같은 존재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이런 적당한 용어가 있어요. 바로 그 말이 깍두기예요. 깍두기. 먹는 깍두기 말고, 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엔 시골에 거지 아저씨들도 꼭 있었고요. 약간 정신이 온전치 못한 누나와 형들도 몇 명씩 꼭 거주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보여. 동네마다 봄에는 꽃을 귀에 꽂거나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벗고 막 다 집어던지고 막 온 동네를 웃으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뛰어다녔던 그 누나들이 요즘엔 안 보여요. 이제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아니죠. 옛날에는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화의 토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옆집에게도 관심 없고 너무나도 냉정하고 계산적인 이 시대는 그런 분들이 함께 우리 삶 속에서 공존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깍두기라는 말 아세요? 깍두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병약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나이가 한참 어린 아이들도 소외되거나 절대로 외톨이가 되지 않았어요. 동네에서 형들과 함께 확 노는 그 자리에 절대로 간 사람도 외톨이나 소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경험한 우리 동네는 그랬어요. 한 사람도 저기서 구경하고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다 끼워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깍두기라 불러주며 함께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려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너 집에 가. 너 있으면 재미없어. 이러지 않아요. 그런 쭈구리 같은 애들을, 그 찌질이 같은 애들을, 그 병약한 애들을, 좀 모자란 아이들을 품고 함께 놀았어요. 이게 깍두기예요. 어떤 때는 두 팀을 나눠 대결하는 놀이가 있으면 숫자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뭐 10대 10, 7대 7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15명이 돼요. 그럼 한 명 너 집에 가, 이게 아니에요. 그저 심없고 좀 모질한 애를, 야, 우리 팀에 끼워줄게. 너 깍두기야, 들어와. 그래서, 야, 왜 니들은 8명인데 우린 7명인데 뭐 이러지 않아요. 그래, 깍두기니까 허용해줘요. 용납해줘요. 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그런 깍두기가 보고 싶어요. 전 우리 교회에서 그런 깍두기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즐거움의 그 모임 가운데 저는 깍두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관심에서 소외돼버리고 내 시선에서 다 배제돼버린 그 깍두기들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렇다고 냉정하게 철두철미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숫자가 안 맞으면 안 되겠으면 있으나 없으나 한 걸리적거리는 아이도 야 너 깍두기야 괜찮아 들어와 라고 함께 자기 팀에 끼워주고 또 상대편은 그것을 용납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 그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저예요. 키도 너무

수정스럽고 걸리적거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끼워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가 크고 좀 강해지고 조금 잘 나가고 힘이 생겼을 때도 저는 항상 약한 아이와 소외된 주변 사람들을 좀 잘 챙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느 순간 그 깍두기 의식,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목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틈만 나면,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좀 여유만 생기면 그 모든 것들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고 흘려보내고 그들을 찾아가 관계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제가 자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심사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에 나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제가 한번 이런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라. 지혜는 뭐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사랑하는 이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사랑하고 그 마음 얻고 싶은 어떤 사람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고 그 처남들이 수혜를 받고 용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관심 갖는 자를 나도 관심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한 목표와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장? 뭐 더 커지는 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거룩한 지향점은,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이 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늘 머무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자들에게 우리도 관심을 쏟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비합리적인 공동체를 꿈꾸어야 할 우리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우리 교회의 지향점이에요. 제 목회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안성 목사의 목회 거룩한 지향점은 가장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통수권자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까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것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대부분 다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로 가득 찬 곳이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나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싫어하시는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무 비합리적인데요? 이건 비논리적인데요? 이건 세상의 경제관과 너무 안 맞는데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요. 아침 일찍, 영시라고 표현하는데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찾아 나섭니다. 성경을 계속 유심히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유익되는 사람들을 골라 어떻게 되면 수익을 창출할까라는 세상적 가치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걸 봐요. 그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의 관심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의 유일한 관심은 그냥 오늘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나한테 얼마나 경제적 소득을 끼칠 수 있느냐에 대한 계산질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이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 성경 안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요. 그래서 강하고 뭐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고 막 뭐 선발전을 벌렸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침 일찍 나갔더니 자 1절 천국은 마치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관심과 마음이 있는 곳.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즉 하루 일품을 주기로 하고 품꾼들을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3절을 보니까 제3시 여러분 6을 더하면 돼요. 6. 자 6시에 품꾼들 들여오면서 한 데나리온 일일치 품삯을 약속했어요. 그때 30 플러스 6하면 몇 시예요? 9시 아침 9시에 가가지고 또 가보니까 놀고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이고 내가 아침에 가서 다 들여보냈는데 9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효용가치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돼서가 아니에요. 놀고 있는 그 사람들 불쌍해서 오늘 일 못하면 저 용역시장 가보세요. 오늘 일 못 구하면 여러분 봉고차 막 와서 승합차 와서 몇 명 와서 골라가요. 병약하고 힘없어 보이고 딱 누가 봐도 뭐 일머리가 있어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사람 막 다 태워가요. 그래서 봉고차가 막 승합차들 와가지고 쭉 나가면 나머지는 한탄해요. 탄식해요. 아유 끝났구나.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 드럼통 앞에 모여서 혹시라도 뭐를 또 승합차 한 대를 기다리면서 기다려요. 하지만 허망해.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아무도 그들을 찾아주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가보니까 놀고 자빠져 있는 불쌍한 오늘 내가 일을 받지 못하면 가족들이 함께 굶어야 될 불쌍한 품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5절에 6시와 9시에 또 나갔대. 6시면 플러스 6한 12시고 9시면 3시겠죠. 12시 이제 한나절 다 지나가고 12시와 3시에 나갔더니 또 오늘도 놀고 있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11시. 11시면 6 더하면 얼마예요? 17시. 그럼 몇 시예요? 5시. 여러분 6시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심하이. 그럼 이제 1시간 남았어. 그런데 6절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대. 근데 그 주인은 그거를 그냥 못 지나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6시면 희망인데 5시에 갔는데도 아직도 서 있어. 그럼 그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누가 봐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누가 봐도 저거 데려가면 도움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들도 들어와. 너 왜 아직도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물어봤더니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습니다. 이게 깍두기예요. 이게 네 말이면 좋겠는데 그냥 한 명 얘도 끼어 가져가세요 라고 주는 다섯 번째 참새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런 자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자 아침 0시, 즉 6시부터 와서 12시간 일했던 이 품꾼들이 막 화를 내는 거야. 종일토록 난 땡볕에서 일하고 이렇게 수고와 헌신과 내 공로가 많거늘 왜 저것들하고 나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탕자의 비유로 이어져 그 장자가 되는 거고요. 오늘도 이 교회 안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이 은혜를, 자 포도원은 천국이라면 내가 이 자격을, 이 천국을 누릴 만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당연한 공로와 나의 수고가, 나의 자격이 있다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환에는 0시부터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며 공로를 쌓았던 자들이고 정말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일했음을 주장하며 탕자를 배척하는 장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도 응당하게 당연하게 여기며 공로식에 쌓여 나는 내 공로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 정당한 대우와 오늘도 사람들의 칭송과 박수와 목사의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실패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은 은혜, 너와 같은 것을 주는 것을

내 뜻이다. 네가 몇 대째 신앙이건, 네가 뭐라고 직분이 뭐라고 불리건, 네가 몇 년째 신앙생활 연차가 얼마나 됐건, 네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뭐 네가 얼마나 뭐 헌금을 많이 하건 나 그런 건 몰라. 하나님은요, 관심은요, 그 나중 온 자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이게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구원은,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훼손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네가 선함으로 날 악하게 보느냐? 네가 선한 자구나? 이게 바리새인들의 공로의식이고요.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의 공로의식이고요. 자기의예요. 이거 깨트려야 돼요. 그러고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오늘도 이 불편한 예화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지 않길 바라고요. 이 기쁘고 행복한 소식의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요? 먼저 됐으면서 나중됐다고 탄식하는 거지.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천국잔치,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매일 반복됐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정말 비경제적인 논리, 정말 말도 안 되는 목자, 하나님의 선택,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신 말씀이 나와요. 양 99마리를 제껴두고 관심 갖지 않고 케어해 주지 않고 그분은 오로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오늘도 길을 찾아 나서며 오히려 99마리를 그냥 버려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즉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 의인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것을 싹 다 모아도 오늘도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즉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이 자리에 앉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이고 그거 매몰 비용이야, 집착하지 말아야 돼, 한 마리 딱 버려버리고 과감하게 99에게 투자하고 신경 써서 이들을 잘 케어해서, 여러분 이들을 번식시키는 게 훨씬 더 경제적 논리고 탁월한 경영 능력이에요. 그래 빨리빨리 성장이 이루어져야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 99을 약간 섭섭하고 서운할지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심을 쏟아부어 그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즉 하나님의 관심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니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그 양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관심 갖는 교회와 기관들 되시길 바라고, 올려 여성교회 권사회 안수접사회 하여튼 모든 선교회들이 여러분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전혀 새로운 관점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다섯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되는 병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자 보세요. 오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혈기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정말 온갖 병자들과 정말 약자들이 다 와 있어. 왜? 여기에는 전설이 있거든.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물이 막 요동해. 그걸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천사가 가끔 이 연못

곳에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물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자 물이 통해 어떤 뭐 이게 뭐 간헐천이었든지 하여튼 뭐 물이 막 요동한대요. 그걸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해. 그래서 천사가 내려왔다는 확신 속에 그 물이 요동하면 이건 천사가 있는 거야.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든 사람은 그게 어떤 병자든지 어떤 연약함이든지 그 문제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어디에?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보세요. 되게 뜨거운 신앙 같고요. 그 모습을 보세요. 믿음 있잖아요. 내가 저기 가면 살겠다는 믿음이 보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고 또 강렬한 열정적인 영적 활동처럼 보이는 현장 아니에요? 뜨거운 믿음 생활 같이 보이지 않아요? 열심히 있는 신앙 생활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 야, 저 믿음 가지고 모였네. 그 믿음 없이 거기 와 있겠습니까? 믿으니까 왔죠. 그리고 막 가끔 언제일지 모르지만 연못이 막 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간절한 믿음 가지고 막 달려들어가 막 물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럼 되게 영적인 열정적인 신앙생활, 뜨거운 믿음 생활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에 이 베데스다 안에 각자의 믿음 가지고 모였네. 그런데 그 의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각자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모였네. 그래서 연못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있네. 은혜 받기를 원하는. 연못이 움직이네. 은혜가 터지네. 그럴 때 어떤 사람, 막 사람들이 이제 뛰쳐드는 거야. 근데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는 병자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저 구석쟁이에 병풍처럼 처박히고 깍두기처럼 처박혀서 올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 나도 좀 저 은혜의 현장에 빠지고 싶지만은 올도 아무리 그 연못 가까이로 가려고 하지만 나를 도와서 거기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고침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선착순의 논리를 깨트려버리시고 그냥 그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승자 독식이에요.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선착순, 제로섬 게임, 그 가진 자가 모든 걸 다 취하는 여러분 약육강식, 승자 독식, 선착순, 제로섬 게임 이런 정치적 이런 용어들이 통용되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세상의 법칙이,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교회 안에 작동되고 있다면 그건 결코 교회가 아닐 거예요. 세속화된, 건강하지 못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변화되어야 될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껍데기만 갖추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의 열정적인 막 그런 모습들로 뜨겁고 뭔가 영적인 활동들을 아무리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여기 세상의 시스템 그대로 작동되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작용되고 있다면 이게 무슨 교회냐니까. 세속화, 세상과 다름없이 변해버린 세상의 논리와 질서가 그대로 통용되는 세속화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예요. 이 세속화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신앙의 정수인 사랑,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최고의 가치인 사랑, 그 사랑의 정신을 위배한 개혁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짓밟혀야 될 길가에 버려진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신시대,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여. 강렬한 영적 활동들이 막 일어나. 뜨거운 믿음 생활처럼 보이고 열심히 있는 신앙 생활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막 그냥 부러움도 사. 하지만 이런 세속의 논리, 세상의 질서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닐 거고 건강한 신앙이 결단코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 약육강식, 승자 독식, 적자 생존, 선착순, 제로섬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이런 세상의 법칙, 육적인 원리가 이 죄인들의 논리가 여러분 이곳에 작동될 수가 있겠습니까? 약육강식, 승자 독식, 적자 생존, 선착순 이런 베데스다의 논리는 바로 세상의 법칙이고 육적인 원리이고 죄인들의 논리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셨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 증거는 뭐예요? 그럼 모든 선착순의 논리를 깨트려버리고 승자 독식의 원리를 뒤집어버리시고 그에게 관심 가지고 그를 살리세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세상의 논리, 육적인 논리, 죄인들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개입하신 세상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의 그 선착순의 논리와 승자 독식, 한 사람만 딱 먼저 재빠르고 힘 있고 누가 도와줄 사람 있고 백 있는 사람들, 야 그 병장 혼자 뛰어갔겠습니까? 온 집안 식구들 혹은 식솔들, 종들 사가지고 막 확 떠밀었고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고 있겠죠. 그때도 찌질이 쭈그리들은 다 뒤로 빠졌겠죠. 돈 있는 사람이 그 자리 차지했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승자 독식 세상의 원리예요. 선착순의 원리예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통치할 때는 공의로 겸손함으로 가난한 자를 겸손하자. 즉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쭈그리, 이런 그 깍두기, 덤으로 끼어파는 그 다섯 번째 참새 같은 인생들을 판단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육적인 논리로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이 오셔서 다스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세상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모습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에선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 저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현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요함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이 이 이리처럼 강해져도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울 수 있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여러분 살찐 짐승이 함께, 사자가 막 군침을 흘리지 않는 살찐 짐승과 사자가 같이 뒹굴러, 그리고 어린 나이에게 끌려 질질 사자가 끌려다녀.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이건 세상에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음에서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에서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가 득실거리는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아. 저는 이 아름다운, 이거는 그냥 어떤 상징적인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보여져야 될 반 베데스다. 여러분 포도원의 그 아름다운 주인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임. 한 마리 잃은 양을 비합리적인 반 경영 논리로,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품을 수 있는 삶. 여러분 이런 멋진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삶 속에서 좀 이뤄줄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왜 성공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부여해야 될까요? 왜 잘나가야 될까요? 왜 권력을 줘야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세상과 다른 원리와 논리가 내 삶 속에서 작동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스템이고 통치의 메커니즘이고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의 원리, 작동 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돼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잘 돼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세계 곳곳 다니면서 여러분의 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됨과 성과 축복을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베데스다의 선착순이 깨어지고 야곱 장식의 논리가 깨어지고 승자 독식의 삶이 깨어진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여러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멋진 인생들이 그래서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자, 소외된 자를 아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 속에 율법까지 제정하셔서라도 약하고 소외된 자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보면 추수 때 그래서 모퉁이는 베지 말고 그 모퉁이까지, 여러분 밭에 벨 때, 추수할 때 악착같이 그 모서리까지 베지 말고 모서리 귀퉁이는 다 냉겨둬라 이거야. 떨어진 나달 죽지 말라 이거야. 왜? 그거 가난한 사람도 와서 그거라도 베어가게. 떨어진 나달이라도 주소 로처럼 하루를 살 수 있게. 포도를 딸 때도 다 싸그리 따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먹게.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주변에 여러분 나의 그 관심으로 여러분 따먹을 것이 있는 포도, 주술 나달이 있는 삶,

모퉁이가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 부분을 남겨놓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명기 21장에는요 정말 짐승처럼 부르짖어야 될 포로에 대해까지 관심과 사랑을 두라 그랬어요. 그 포로를 데려와 마치 아내 삼기를 원하면 그 부모를 위해서 애통하여 울고 또 그를 아내 삼을지인데 절대로 노예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너 옛날에 노예였으니까 노예처럼 다시 부리면서 혹시 돈 받고 판 사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자유위원처럼 놓아야 돼. 여러분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 2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절대로 힘 있다고 돈 좀 가졌다고 권력 있다고 옛 지계석 표지석 그러니까 내 땅의 경계선 지금 막 우리는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어요. 땅이 어디까지 다 알려져. 근데 옛날에는 지계석 표지석이 있어. 돌 여기까지가 누구 암호암호의 땅, 여기서부터가 누구 땅 이렇게 그 지계석 표지석을 돌 하나를 뒀다고 하나님은 율법을 정해서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3장 10절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계석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계석을 힘 있다고 조금씩 밀어내. 그래도 뭐라고 못해. 왜? 무서우니까 두드려 맞을까봐 힘과 권력 가진 사람한테 그냥 조금씩 뺏겨도 말 못하는 거야. 특히 고아들은 더 그래. 그러니까 고아들의 밭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지 말라. 11절 시작.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해가 되세요? 약해 보이지? 초라해 보이지? 형편없어 보이지? 네가 막다르고 짓밟아도 될 것 같이 보이지? 그들의 구속자가 누군지 알아? 그들의 뒷배가 누군지 알아? 그들의 배경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너와 맞서서 그들의 원한 풀어줄 테니 한번 공격해봐. 그들을 공격해봐.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해한 사람들 여러분 진짜 자기 의지 악한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어떡하다가 실수로도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복수의 법에 의해서 그는 죽여져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두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세요. 처음 보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참 사회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떻게 저렇게 좀 실수로 고의범, 악질적인 고의범이 아니라 실수로 저렇게 저 요즘에나 이 인권이 이렇게 이제 잘 이제 보호되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에서나 볼 수 있는 사회 약자와 참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저렇게 디테일하게 챙기시는 분이실까라는 감동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짜나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교회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학교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성도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목사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선생이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저는 절대로 죽어도 비즈니스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세 개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 의사, 교사. 목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의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교사는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과 장사해? 어떤 판단 기준으로 나누고 쪼개고 가르고 평가해? 여러분, 테레사가요. 테레사,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그 천민들 접촉도 하기 싫을 정말 쓰레기처럼 보이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니 오히려 칭찬받고 박수받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아주 그냥 노골적인 카스트 제도 가운데 그들은 인간이라고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테레사를 쓰레기 줍는 여자 막 비속어로 그러니까 쓰레기들하고 함께 산다 이거야. 그러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때 테레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렇게 쓰레기처럼 보는 당신들에게는 저렇게 쓰레기처럼 보이는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어요. 네 형제들, 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남을 위한 것이, 남을 위해 헌신하고 손해보고만 살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결론을 내릴게요.

남을 위한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고 필요 없어 보이는 존재가 결국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새 얘기 많이 하는데 레이기 참새, 누가복음 참새, 마태복음 참새, 참새 얘기한 김에 또 참새 얘기 한번 더 할까? 여러분 중국 공산당 설립자인 모택동이 정치학에서 또 인류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1955년 시찰을 갔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지역 시찰 중에 참새들이 막 벼를 이렇게 쫓고 있는 논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새는 참 해로운 존재구나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식량이 되게 부족한 현실에서 참새가 그 귀중한 이 곡식을 쪼아 먹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툭 던진 한마디. 저 새는 참 해로운 족속이구나. 요 한마디 때문에 인류 역사에 큰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요 한마디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모택동의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주변의 관료들이 막 난리가 나서 참새를 박멸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기관지나 신문, 라디오, 막 물론 거리의 확성기까지 이제 참새 박멸 운동이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참새는 쥐, 파리, 모기와 함께 4대 유해 생물의 하나라고 지정하면서 참새 한 마리가 한 해 7근, 즉 3.5kg의 곡식을 먹어 치운대요. 계산해 보니까 참새 5천만 마리가 있으면 무려 300만 명이 먹을 식량을 해치운다는 결과가 나. 그러니까 아니 우리 먹을 양식, 우리 인민이 먹을 양식을 저 해로운 참새가 다 뺏어가고 도둑질한다. 그래서 이제 참새 5천만 마리를 죽이면 5천만 마리,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인구 정도 5천만 마리를 잡아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요? 우리 인민 300만 명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막 선전하면서 이제 어떤 공산당 기관지에는요 수천 년 죄악만 저질러온 것들아 이젠 너희들을 모두 숙청하노라 라는 칼럼까지 막 이 참새 잡기 운동의 혈안이 됐어. 그래서 덫을 놓고 총을 쏘고 독을 풀고 그물을 치고 미끼를 뿌리고 둥지를 부수고 새 알을 깨뜨리고 나뭇가지에 본듯이 풀칠을 해서 온갖 방법으로 새를 참새를 잡아대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너무 막 재빠른 참새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니까 할당량을 줘서 우리도 옛날에 아시죠? 쥐꼬리 잡아오던 거 알죠? 쥐 잡아오는 거 몰라요? 하여튼 그것처럼 할당량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온 인민들이 중국에서 막 그냥 덧 놓고 총 쏘고 미끼 뿌리고 독약 풀고 막 둥지 부수고 알 깨고 막 별 짓거리를 다 하는 잡는데도 애들이 너무 약삭빠르고 재빠르니까 날아다니까 그래서 연구 끝에 재밌는 거 참새가 연구해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2시간 날면 지쳐서 떨어져 과로사 하더래. 그래서 그 학술 연구를 통해서 이제 온 인민들이 또 우리 중국은 또 인구도 많지 않으니까 꽹가를 들고 막 세수대를 막 두드리면서 그리고 애들은 막 장대기를 흔들면서 막 참새들을 막 난리. 그 참새들이 처음 도망가는데 어디 앉으려고 그러면 애들 계속 장대기를 들고 막 그랬더니 진짜로 참새가 앉을 곳이 없잖아. 막 날아다니다가 2시간 되면 두둑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잡아 죽여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둬가지고요. 1955년 툭 던진 말 한마디가 1958년 11월까지 거의 약 4년 동안 잡아 죽인 참새가 무려 19억 6천 마리, 거의 20억 마리를 잡았어요. 중국 전역에 흩어진 참새들을 죄다 박멸한 거예요. 이렇게 참새들을 조직적으로 박멸한 결과 중국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참새가 곡물을 먹는다는 것을 곡물만 먹는다고 성급하게 판단해버린 것이 문제였어요. 1958년까지 참새가 20억 마리, 19억 6천 마리 학살되면서 사실상 중국 내륙에 참새 씨가 말라버린 이제 이듬해 1959년 풍년을 기대했는데 300만 명 이상의 식량이 더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부와 농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참새가 먹어치우던 메뚜기를 위시한 참새에게 피식당했던 해충들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충이 막대한 규모로 발생하면서 이런 원인 등으로 중국사에 지금까지도 역사에 남을 대흉년이 왔어요. 대흉작이 벌어졌어요.

0: 벌어져서 공산당 정부 발표로, 공식 발표로 무려 그의 굶어 죽은 아사자가 2천만 명이 나왔어요. 2천만 명. 그런데 학계 추산으로는 이건 공식 그냥 기관지에서 공식 천명한 게 2천만 명이고 학계 추산 최소 3천만 명에서 최대 4,500에서 6천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즉 아사자 굶어 죽었을 것으로 판단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 나에게 존재 자체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관계가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 따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악인의 기준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볼 때 악인처럼 보이는, 내가 볼 때 허접하게 보이는, 내가 볼 때 불필요하게 보이는, 내가 볼 때 합창케 보이는 이 기준은 나야 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꼭 하나님의 목적에 필요한 대로 적당하게 지으셨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오히려 나에게도 그것이 일방적인 희생과 손해가 아니라 결국 유익이며 생명을 주고 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것 또한 믿으시면 아멘.
1: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91번 052-238-0691 물맷돌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0: 힘든 점은 없나요?
1: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1: 5학년 때 한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쫙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0: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1: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0: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0: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을

0: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1: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0: 안녕 어린이합 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1: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화이팅!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FM 107MHz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운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

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고.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

방송 선거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잡뉴스 박신하입니다. 1939년 뉴욕항을 떠나 젊은 목사 본회포는 고향 땅인 독일로 향합니다. 고국에서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독일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부르고 있었죠. 본회포 목사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독일을 깨우기 위하여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해서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하던 마음이 이제야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본회포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목적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올 하반기 여러분과 저도 푯대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관한 찬송 세 곡 준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프라노 서선영,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김세경의 첼로입니다.

은혜와 사랑에 관한 찬송 세 곡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들으신 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프라노 서선영,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김세경의 첼로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와 보호의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트럼펫 안희찬이고요. 비바람이 칠 때와 테너 이단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수원 실협 성단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의 찬송, 나의 갈 길 다하도록 트럼펫 안희찬이었고요. 비바람이 칠 때와 테너 이단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수원 실업상단이었습니다. 이제 가스펠송 세 곡 준비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박신화 과이어고요. 주님의 성령 내려주소서, 안산 실업상단. 그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소프라노 한나영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하고 계시는데요.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드리고 감상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가스펠송 세 곡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박신아 과요였고요. 주님의 성령 내려주소서 안산 시리합창단.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사슴의 시냇물을 소프라노 한나영이었습니다. 이제 흑인 연가 세 곡 준비했습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메조소프라노 김미경. 두 번째로는 누가 내 문을 두드려 Somebody knocking at the door 할렘 흑인 연가단.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탄 마차는 스윙 로우 스윗 체리어트 로버트 쇼 지휘 페스티벌 코러스입니다.

네, 흑인영가 세 곡 들으셨습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메조소프라노 김미경이었고요. 누가 내 문을 두드려, 할렘 흑인영가단.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내가 탄 마차는 로버트 쇼지휘 페스티벌 코러스였습니다. 이제 현대성가 두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부흥 테너 문용택의 음성이고, 기름 부으심 소프라노 조선영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가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시원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은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걸 보니 이제 정말 한여름 한가운데에 들어왔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몸도 마음도 편안히 쉬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 상반기를 슬쩍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번아웃이라고 할까요? 분명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음은 어느새 지쳐있고 문득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싶은 순간이 찾아오곤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 어머니 생신을 맞아서 가족들과 조금 일찍 여름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저도 가족들을 잘 챙겨보겠다고 나름대로 신경을 좀 썼는데 어느 순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잘해야 되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자꾸 짜증을 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괜히 날카롭게 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뭐였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분명 상반기 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 잘해낸 일도 많았을 텐데 부모님을 잘 챙겨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내가 과연 이 상반기에 제대로 한 것은 있을까? 하는 생각과 나는 지난 시간에 잘 살아온 걸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까지 욕심내어 맡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례를 한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이 시작되니 작은 실수 하나가 지난 시간 전체를 잘못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름휴가를 앞두고 지난 상반기를 잠시 돌아보되 너무 심각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것은 따뜻하게 사과하고 부족했던 것은 다음에 조금 더 잘하면 되니까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은혜가 흐르는 시간 오늘도 따뜻한 마음과 편안한 미소로 함께 즐겁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드리고 있는데요. 실내악곡은 프랑스어로 뮤직 드 샹부. 직역하자면 방에서 듣는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보다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친숙한 명곡들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음악 속에서 감동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라를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곡곡.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실내악곡은 생상스의 백조입니다. 지금 함께 듣고 계신 곡은 생상스의 백조입니다. 잔잔한 피아노 위를 첼로가 유유히 떠다니는 이 곡을 듣고 있으면 마치 햇살이 반짝이는 호수 위를 백조 한 마리가 천천히 헤엄치는 듯한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백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물 위에서는 참 우아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물 속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쉼 없이 발을 젓고 있다고 말이죠. 그 모습이 참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럴듯하게 잘해내는 것 같고 오늘도 나만 실수가 많고 나만 허둥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은 애씀의 시간과 넘어지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도 한 걸음씩 다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우리의 모습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걸어오는 우리의 모습을 더 기특하게 바라봐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애쓰느라 조금 지친 우리 자신을 조금은 너그러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생상스의 백조 계속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한 주에 한 찬양씩 클라리네티스트인 제가 여러분께 클라리넷 연주 찬양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준비한 찬양은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잘해온 일들보다 부족했던 모습만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왜 그때는 알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 내 곁에 계실 것만 같았던 부모님도,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가족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사실은 모두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누려야 했던 선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을 다시 떠올려보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족함 속에서도 붙들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부족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애쓰느라 조금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클라리넷 연주로 은혜, 가사 먼저 들려드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0: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우리 엄마의 기도.
1: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는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특별한 곳을 많이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맛집을 찾아 맛있는 음식을 먹고 경치 좋은 카페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것만이라도 충분했고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며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와 함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그 잘못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가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부모를 피하고 숨어버릴까, 그래서 관계가 멀어질까, 그것이 더 마음에 걸립니다. 부모는 잘못을 나무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주앉아 기쁨을 회복하고 함께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죄를 짓고 숨어버린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책망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의 마음이 가슴 저리게 다가옵니다. 그 사랑을 기억

기도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딸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혹시 잘못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미안한 마음에 주님을 피하고 아담처럼 숨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며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잘못보다 더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딸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분명한 사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딸들은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이어받은 또 다른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우리 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딸들이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정해진 시간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미안한 날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기 어려운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잘할 걸,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죠. 이번 휴가를 보내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의 기도를 보니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도 그 잘못만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미안한 마음에 부모를 피하게 되지는 않을까? 괜히 마음이 멀어지지는 않을까? 마음이 다치지는 않을까? 그것이 더 걱정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떠올리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겁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기보다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가족도 이 달콤한 휴가의 시간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드디어 다가온 이 휴가철에도 몸도 마음도 푹 쉬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며 지난 시간의 후회에 머무르기보다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며 새로운 하반기를 준비하는 귀한 휴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지금까지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제작 진행의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1: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2: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3: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4: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5: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어솔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합니다. 약속을 적어두고 일정을 기록하고 소중한 추억은 사진으로 남깁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오래 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리고 이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에 앞서 먼저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잊고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고 다시 붙들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약속은 흔들리는 날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옹기장이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여러분께서는 찬양 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감옥에 갇혀있던 시절에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록한 믿음의 이야기들입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다윗이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도 기록했고 하나님의 응답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작은 믿음의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을 수도 있고 받은 은혜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받은 일을 적어두면 낙심할 때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믿음은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무에 내 주의 은혜라.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보다 기억이 먼저 무너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낙심이 찾아오고 약속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주님의 세계 올려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며칠 전 생일을 맞은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난 1년에 365일이 내 생일이었으면 좋겠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축하받고 선물을 받는 일이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이렇듯 날마다 선물을 하나름씩 받는다면 매일매일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겠죠.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루라는 포장 속에 많은 선물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하나씩 열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내준 사람의 마음도 선물에도 별 관심이 없다면 습관적으로 열어보고는 한쪽으로 밀쳐두게 되겠지요. 또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값비싼 선물들을 잔뜩 기대하고 열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실망하며 주신 분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게 매일매일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은혜 삶은 우리에게 꼭 맞는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은 어떤 선물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선물을 받는가에 달려 있는데요.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딱 좋은 선물꾸러미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있을 때는 기뻐하고 없어지면 슬퍼합니다. 또 누릴 때는 기뻐하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해가 나면 기뻐하고 흐려지면 슬퍼합니다. 또 잘 되면 기뻐하고 잘 되지 않으면 슬퍼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안이란 단어 대신 기쁨이란 단어로 바꿔 읽어보면 어떨까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샘솟듯이 솟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와! 여름이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떼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4: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써머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발명가 윌리엄 페인터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예절 이상입니다. 그것은 좋은 영성입니다 라고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말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걱정하는 대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길 권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정말 지키기 어려운 명령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의도하신 것이라면 당신이 해낼 수 있도록 그분이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모든 시간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낸다면 걱정할 틈이 없을 겁니다. 주님 안에서 끊임없는 기쁨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걱정이 마음속에 기어 들어오자마자 주님 손에 내맡긴 채 계속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수학자인 김인간 교수가 어려서 가장 많이 듣던 소리는 너는 커서 거지가 될 거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두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집안이 가난해 치료를 받지 못했고 포대를 끌며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8살이 되던 해에는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한 재활원에 들어가 세상이 아닌 신앙을 통해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임용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는 장애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기 전까지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겨내고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인 그는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면 그것을 잘게 나눠버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이 나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은 무한하기에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세상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주위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다 쏟아놓기보다는요. 희망적인 말들,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기도의 말들, 사랑과 격려와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의 가사들도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계신 그 자리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라면서요. 첫 찬양 축복하노라 테너 이민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시디의 찬양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자고 했는데요. 말이 힘이 있는 것은 말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면 예수 전도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과 신뢰의 두 발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은 신뢰와 순종이 함께 굴러갈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지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김민석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약속, CL 여성중천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실상을 말하는 것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해야 하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하면 얼마지 않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실상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소원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의 찬양의 말이 실상이 되어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 생애 가장 귀한 것. 레저 스프르너 정자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시원한 바다로 갈 수도 있고요. 뭉게구름이 피어있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숲으로 가서 초록의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 만나 영원히 시원해지시는 날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위로를 전하며 믿음을 세우는 귀한 열매가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영광의 찬양의 말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룹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수많은 고아를 돌보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느 날 아침 아이들 300여 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먹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식사는 차려져 있지 않았고 그릇과 빈 물컵만 놓인 상태였던 것이죠. 이때 뮬러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쾅쾅. 빵집 주인이 밤사이에 만든 빵이 남았다고 고아원에 기부하러 찾아왔고, 뒤이어서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배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상에서 버리느니 우유를 나눠주겠습니다 라며 우유를 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빈 식탁과 필요한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나무엔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박희봉 목사님의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부정하게 여겨졌던 까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피조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실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찮게 보이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놀라운 존재인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나이지리아의 오코요족에게 복음을 전하던 여성 선교사님이신 메리 슬레서는 어느 날 밤 원주민들이 다급히 뛰어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밤 이 근처에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치고 다닌답니다. 당장 문을 꽉 잠그시고 숨으셔야 돼요. 그때 슬레서 선교사님은 성경을 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12장에 새와 들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묵상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잠긴 문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맹수도 해할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날 밤 문을 열어둔 채 깊은 평안 가운데 잠을 청했고 그 믿음대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그 어떤 음식이나 옷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피아 워십의 주 곁에 있을 때, 한국인의 워십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소향 김형미의 난 혼자가 아니야.

네, 세 곡의 찬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피아 워십의 주 곁에 있을 때, 한국인의 워십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소향 김형미의 난 혼자가 아니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선교사님의 선교 초기에는 사역의 후원도 떨어지고 이 당장 먹을 쌀마저 바닥난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동료 선교사님들이 불안해하면서 염려할 때 테일러 선교사님은 오히려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직후 본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선교 후원금이 정확한 시점에 도착을 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예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리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라이프웨이 워십에 감사하는 성도요. 또 시아그림 김정석 제 목소리죠. 하나님의 은혜까지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새곡의 샤넬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라이프웨이 월십의 감사하는 성도요, 또 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이지요.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앉아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쭈쭈쭈쭈쭉 지저귀고 있더라는 거죠. 순간 스펄전 목사님은 아, 저 작은 새는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지만 겨울에도 굶어 죽지 않고 저렇게 지저귀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마음속에 깊은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내 자녀인 너를 내가 어찌 내버려 두겠느냐. 이 작은 깨달음의 음성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목회와 삶의 무거운 염려를 완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공중의 새를 보며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다 라는 것을 작은 새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 그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새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께로 가까이, 마르지 않는 샘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라모십의 내 안에 부어 주소서.

네, 새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께로 가까이 마르지 않는 샘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라모십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대위기와 개인적인 비극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염려에 시달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노모이신 어머니가 어린 시절 링컨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작은 조각배를 타고 가던 아들이 두려워 떨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큰 폭풍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아들아, 걱정 마라. 이 배를 만드신 분은 이 바다와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란다. 링컨은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국가의 중대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고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들의 백합화와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곡 김명선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제 서머 스페셜이 2주간 여러분과 더 함께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는 충성의 열매로, 또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온유와 절제로 함께합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에슬의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충성이란 열매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 또 하나님 나라와 삶을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오늘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이렇게 특정한 테마가 있어서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충성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 맺어야 될 열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이뤄가는 그 열매를 정말 맺고 싶다라는 생각, 그런 충성이란 열매를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선곡했거든요. 우리 아는 찬양이 나오면 가사를 불러가며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세 가지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누는데요. 이 세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드러남이 있는 일반적인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확실, 진실이란 의미의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한 네아만은 나라, 조직, 지도자 등을 위해 몸바쳐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충성,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종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충성이라는 거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일곱 번째 열매, 충성,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은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켜가는 것, 말하는 거래요. 아, 정말 갖고 싶은 덕목이고요. 꼭 삶에서 맺었으면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맡은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사명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축복하고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뤄간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바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바람과 나의 필요, 나의 기도가 참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또 나의 필요와 나의 바램들에 나의 시선과 관심이 멈추어버린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분을 넘어 위로가 되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을 넘어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 나의 필요가 되시는 분, 생명의 양식, 참된 만나, 나의 사랑,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운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명연의 내진정 사모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 머레이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최선배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됐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즈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내 주의 보혈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주 음성 외에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장윤영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가 걱정거리가 참 많아요. 특별히 오늘 하루는 어떻게 어떤 것을 해서 입에 풀칠을 할까. 아마도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특별히 북녘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이런 걱정을 습관처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물며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신다는 주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며 또 채워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잊고 걱정을 앞세웁니다. 믿음을 더 키워보세요. 그리고 기대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은 어떻게 나를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실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걱정, 근심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면서 불평불만이 더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할 거면서 왜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불평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또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 이 사실 오늘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의 고백을 기대하는 여러분들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과 또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외부의 정보들, 소식들, 복음의 기쁜 소식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에 또 남한 지역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북녘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안주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받으신 은혜들, 더 알기 원하시는 점들, 또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은혜들 문자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보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가 안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허지윤입니다. 일단 저를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단 저의 얘기를 시작하자면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탈북 준비를 하면서 저희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쳐요. 제 딸을 이제 신우주에 있는 큰이모 집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학교에 안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집에서 과외를 시키죠. 그때 부모님께서 영어와 수학을 시키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매일매일이 방학 같았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매일매일이 주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행복했지만 이제 점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죠. 엄마와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표정이 안 좋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쉽게 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려서 제가 누구를 위로를 하겠어요.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를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하다가 제가 이제 삼촌네 가족과 이제 백두산으로 가는 이제 1차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해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서 해산까지의 거리가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짧아요. 근데 이제 그 열차가 기간사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는 기차였기 때문에 2-3일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역에 정차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정차를 하면은 이제 기차 옆에 사람들이 몰려요. 꽃제비와 그리고 도매상인들. 그 음식을 팔려고. 그래서 저 보이시는 그 창문에처럼 저희가 이제 거기서 물건을 주고받는데 이제 그 창문으로 이제 밖을 내려다봤는데 이제 밤털머리를 한 남자 아이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바지가 옷이 둘 다 긴팔이었지만 너무 해졌고 심지어 바지는 너무 짧아서 다 그 종아리 부분까지만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꽃제비인가 보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보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손목이 잘려서 골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름이 뚝뚝 흘러지는데도 이제 그 배가 고프고 그 작은 위를 채우려고 이제 기차가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쉰 밥이나 이제 반찬을 던져요. 그러면 그거를 먹겠다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거를 빌고 이제 달라고 그러는 모습이었는데 저 제 또래였어요. 저보다 어리다면 어렸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려서 든 생각이 처음에는 아프겠다. 나는 체만 해도 그 침을 맞고 감기감을 걸려도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그 친구는 팔이 잘리고 이제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제 아픔보다는 배고픔이 중하구나라고 너무 아프겠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산에서 내려서 저희 가족과 삼촌 가족이 백두산으로 갔다가 저희 1차 탈북은 실패를 해요. 사실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 하셔서 제가 다시 평안북도 구성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갑자기 저를 흔들어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대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죠. 근데 이제 어디 가야 한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디 간다니까. 심지어 통행증이 필요한 북한이잖아요. 조금만 가려고 해도.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옷을 입고 잠결에 눈곱도 떼지도 못하고 이제 나섰는데 엄마가 계속 울어요. 할머니도 계속 울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떠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이 깨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엄청 부모님께서 숨죽여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아파트를 나서고 이제 도로에 들어섰을 때 발코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보고 계셨는데, 그게 마지막 안녕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죠. 그 전처럼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머니랑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는 기억도 없고 그냥 급하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탈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압록강을 건널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사실 제가 수영을 아직도 할줄 모르는데, 이제 물에 들어섰을 때그 답답함, 그 물의 압력에 짓눌리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밤에 압록강을 건넜죠. 이제 그때 장마 직후라서 이제 바닥이 미끌미끌거려요. 미끌미끌거리니까 이제 아무리 제대로 서려고 해도 물살 때문에 이제 떠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잡고 이제 계셨는데, 저는 계속 살려줘, 살려줘, 나 물에 잠겨, 이렇게 계속 소리치었고 조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랬는데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다시피 건넜고, 저희 아버지는 강을 건너자마자 기절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기절한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앞에서 가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이제 끌고 이제 그 도랑길을 이제 올라와서 차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2015년도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돼, 이제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하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이제 6학년 1반밖에 없었어요. 그큰 학교에 딱 1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다 너무 속속들이 이제 다 너무 친하잖아요. 이제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북한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왜 한국으로 왔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부모님 손에 어디 간지도 모르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난 후에 계속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유인 곳에 와서 어머니가 과연 이것만 보고 왔을까라는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답을 못했지만, 만약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희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곳에 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엄마랑 전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부모 자식과 버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도 하기 싫다, 만나기도 싫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그곳에 두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모든 저희 밑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얘기를 만약 듣는다면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4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오며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호황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스마트폰 사업은 사상 처음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본의 구마모토 강진을 일으켰던 활성 단층이 다시 움직이면서 전문가들이 추가 강진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청소 로봇이 실제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아직은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시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청진에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하는 등 최근 전국적으로 수용시설을 확대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데일리 NK는 중국이 첨단 감시 장비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결합한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 북중 접경 지역의 개인 밀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에서 돈줄을 노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정보기술 인재 출신 두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서 입었던 셔츠가 자선 경매에서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3억 770만 배럴로 줄어 1983년 이후 4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업용 원유 재고도 한 주 동안 720만 배럴 감소했으며 정유업계는 치솟은 연료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률을 97%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속에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유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속도의 재고 감소는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는 원유로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비축유 방출이 이어지는 반면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고를 다시 채워넣는 작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분석업체들은 최근 넉 달 동안 전 세계 육상 원유 재고 감소분의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전략 비축유가 계속 줄어들 경우 미국의 비상 대응 능력은 물론 세계 원유 공급망의 안정성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유가도 브렌트 유가 배럴당 $90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중동 정세가 세계 에너지 시장과 각국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져 물가상승에 대한 연준 내부의 경계감이 한층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은 중동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불안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 2% 목표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며 물가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 시장에서는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포인트를 유지하게 됐고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물가와 고용 지표가 연준의 추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D램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반도체 부문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인 89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사업은 핵심 부품인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의 저가폰 공세와 초고가 시장에서 애플과의 경쟁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가전과 TV 사업도 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 부문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반도체 호황을 완제품 사업 경쟁력 회복으로 연결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던 가운데 이번 지진은 2016년 27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마모토 강진을 일으켰던 히나고 활성 단층이 다시 움직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이후에도 같은 단층 내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2, 3일 동안 강한 흔들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도 올해 초 이 단층대를 전국에서 지진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등급 가운데 하나로 평가한 바 있으며 활 단층 지진은 진원의 야타, 강한 흔들림과 건물 붕괴, 산사태 등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피해 지역에서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대피소로 몰리고 있으며 일부 대피소는 화장실 사용이 제한되고 에어컨까지 고장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고 규슈 신칸센 일부 구간에도 운행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당분간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로보틱스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청소 로봇을 실제 가정에 투입하는 시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로봇이 집을 방문해 청소와 정리 등을 수행하지만 현재는 스스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수준은 아니어서 직원이 카메라 영상을 보며 원격으로 조종하고 현장에서도 함께 동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가정 환경에서 실제 사용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로봇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재현하기 어려운 실제 생활 환경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이며 업계는 이를 완성품 판매보다 유료 베타 테스트에 가까운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장보다 훨씬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축적되는 데이터가 앞으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원격 조종 비중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집안일을 수행하는 로봇 상용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청진에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하는 등 최근 북한 전국적으로 수용시설을 잇따라 확충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청진교도소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으며 수감동과 관리시설, 경비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시설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한 정책과 맞물려 수용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말 이후 새로 건설되거나 증축이 확인된 교도소는 전국적으로 최소 14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최근 국경 통제와 사회 질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난으로 늘어나는 각종 범죄에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교정시설 확충 역시 단순한 시설 보강이 아니라 주민 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첨단 감시 장비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결합한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 개인 밀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변방대와 공안, 해경은 열 감지 장비와 적외선 카메라, 고성능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해 국경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정보는 여러 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소규모 밀수나 개인 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물품이 들어온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북한 무역 일꾼들도 공식 세관을 이용한 거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경 지역의 개인 밀수업자들은 거래선을 잃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중국 측 감시가 과거보다 훨씬 촘촘해졌다고 전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유입되는 소비재와 생필품 공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돈줄을 노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정보기술, IT 인재 출신 두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국가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전자결제 뒤에서 돈을 빼가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휴대전화와 전자결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자금력이 있는 돈주들이 주요 범죄 대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섰지만 전자금융 이용이 확대되면서 유사 범죄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정보기술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디지털 결제 확산에 비해 보안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서 입었던 셔츠가 국제축구연맹 FIFA 자선경매에서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경매는 전 세계 어린이 교육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됐으며 지민을 비롯한 BTS 멤버들이 공연에서 착용했던 의상도 함께 출품됐습니다. BTS 의상 전체의 낙찰 금액은 30만 달러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으며 수익금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국가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경매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이 끝난 뒤 처음으로 진행된 공식 자선 행사로 세계 팬들의 높은 관심 속에 대부분의 물품이 예상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BTS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K-POP의 문화적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의 날씨 오늘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대한민국은 중부지방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시작돼 낮에는 31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에는 24도에서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한반도의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26도, 수원이 25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이 36도, 인천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도도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아침에는 충남 보령이 25도, 세종과 천안이 24도, 낮 최고기온은 세종, 대전 37도, 청주, 천안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가 28도, 제주도와 서귀포가 27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가 33도, 서귀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호남과 또 영남 지역에는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넘으면서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시니즈와 삭주, 구성은 종일 하늘이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청진, 운기, 성진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역시 이 지역도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인데요. 먼저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1m로 대체로 낮게 일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파도 높이는 역시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상 남북한의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오늘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북녘당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힘을 얻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탈북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북녘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또는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의 청취 소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윤예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을 채우시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 주중의 첫날인 오늘,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길을 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믿음으로 가리라. 그리고 조금 전 올려드린 찬양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함께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내리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내린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평화는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평안의 새벽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쉼의 찬송 함께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연주 찬송 후에는 우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만나봅니다.

0: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리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합니다.
1: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0: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만한데 야곱이다, 요셉이다, 마리아다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돈이 있어 보이길래 강도가 일을 저질렀겠죠. 장에 갔다 오는 사람인지 결혼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장례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출장 갔다 오는지 저녁 예배 가는 중인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혼자였다고 했어요.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나? 있었으면 강도 만나니까 도망가고 이 사람만 혼자 남겨놨는지. 이 사람 가족, 부인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아마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었을 거고 얼마나 아내가 초조하게 기다렸을까? 저녁 식사 전에 꼭 온다고 했던 사람은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거리는 29km요 수원에서 영등포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은 왜 갔나? 예배하러 갔나? 명절 보러 갔나? 취직하러 갔나? 선보러 갔나? 이웃의 개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까이 있는 곳, 가까이 사는 집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피해가 있고 세 가지 태도가 있고 일곱 가지 선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3대 피해가 뭔가? 물질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게 세 가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이고 여리고 잘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리고 성을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학과 나무 잎을 엮여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 벗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째 나는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실 때 의인으로 보셨어. 죄 한 번도 안 진 것 같이 보셨어. 왜? 나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복음의 메아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찬송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올려드려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 함께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번에는 영어 찬송으로 한번더 찬양해 볼까요?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송까지 호산나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송가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한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조금은 선생님의 목소리가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섯 번째 정도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남한정착 1년차시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거의 1년차 전후에서 접어들고 계신데 처음에 오셨을 때 보통 이제 혼자 오셨으니까 집을 봤잖아요. 네. 빈 공간에 넓은 집 하나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스스로 세탁기도 채우고 에어컨도 채우고 냉장고도 채우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집이 어느 정도 다 채워졌겠어요, 선생님?
0: 네, 집에 뭐 없는 게 없이 진짜 갖춰놓고 살아요.
1: 거기에 구비하신 것 중에 아 내가 이건 정말 정말 잘 산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0: 아 그 뭐 그 집집마다 그 냉동기나 세탁기 무슨 바카마 같은 거는 다 있죠. 그 그리고 네. 뭐 그 바카마라면 다 그 하나에서 수료할 때 다 주고 뭐 아 그 전자레인지 이런 거 다 주고 이런 거나
1: 네.
0: 아 뭐 그렇지만은 제가 그 벽에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붙여놓은 거는 그 아, 벽시계? 벽시계는 아. 하나님 말씀 씌워진 시계. 아. 그리고 항상 나한테 복이 있으리라, 그, 푸른 잔디밭에
1: 푸른 초장에
0: 앉아주고,
1: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0: 예, 맞아요. 그거.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0: 네, 그 액트를 해서 네. 걸어놨어요.
1: 너무 좋은
0: 항상
1: 말씀이죠.
0: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1: 세상에
0: 기도하고
1: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의식주가 참 많이 달라지잖아요. 의 우리가 입는 것, 식 먹는 것, 주 주거생활하는 것 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남한에서 경험하는 게 같은 듯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이곳에 오셨을 때 와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참 다르구나라고 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아 다르다는 거는 그 북한에서 살 때는 그저 아 그 집을 하게 되면 아 그 개인 집은 개인 집이죠.
1: 네.
0: 예, 그 남편의 집이니까 그 중국에서 살 때는 신분이 없으니까 아 그 어쩐지 그 자기 집이 이게 내 집이 아니다 이런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1: 네.
0: 신분이 없으니까 모든 걸 해도 신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병원 가도 신분이 없으니까 병도 볼 수 없고
1: 네.
0: 예, 그래서 아프면 그래서 약이나 사 먹을 정도고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에 와서 집을 딱 받으니까 아 이게 내 집이구나. 아 그런 감이 들고 아 이게 내 집이고 내 신분을 가지고 집을 마련한 집이니까 집을 잘 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서 그래서 네. 진짜 열쇠 그 모든 걸 할 때마다 내가

0: 진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되겠는지 난 끝까지 이 집에서 살 것이야.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1: 아까
0: 집을 꾸리는 거예요.
1: 밥가마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1: 여기서 말하는 밥솥인데
0: 네.
1: 밥도 자주 해 드세요, 선생님?
0: 네네네. 매일 그 밥가마다 밥 해먹고
1: 어떤 밥 주로 해 드세요?
0: 잡곡도 해먹고
1: 잡곡.
0: 예 그리고 그 오니까 그뭐 진짜 너무나도 저는 올 때는 그래서 자그마한 배낭 하나 그래서 옷몇개 넣어가지고 자그마한 배낭 하나 메고 왔거든요.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그런데 예 진짜 이 하나원 수료할 때는 야도 상자 큰 상자 야도 상자 짐을 이렇게 가지고 집에 톡 들어오니까 나
1: 네.
0: 진짜 감동 됐어요. 예.
1: 두손
0: 난
1: 무겁게.
0: 올 때는 빈손을 왔는데 아 나올 때는 이렇게 짐이 많지 진짜 이그 우리가 나올 때는 그 우리 그 기수들 다 이야기했거든요. 이 진짜 이건 본갓집이다 이 시집을 갈때뭐 이렇게 짐을 많이
1: 네.
0: 꾸려져서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북한에서 시집 갈 때는 밥솥도 못 가지고 갔어요. 진짜 그 이불이나 그한몇채 정도 해가고 그 소래기나 그몇개 해갈 정도지 뭐 이렇게까지 진짜
1: 네.
0: 일일이 밥가마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진짜 숟가락 젓가락까지 진짜 이뭐 사발 식기까지 그다 이렇게 갖춰주고 자그마한 그 양념 그릇까지 다 이렇게 갖춰서 우리를 이렇게 진짜 집까지 마련해줘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나아 진짜 너무나도 아 이게 진짜 내 나라구나
1: 교회에서도
0: 그리고
1: 많이 챙겨주잖아요.
0: 교회에서도 많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진짜 이 비록 이 땅에 뭐 친척이 그러니까 핏줄을 나는
1: 네.
0: 친형제가 없고 뭐 친척이 없다 하지만은
1: 네.
0: 여기 와서 이게 살아보니까 1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우리 한국의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친척 같고 다 형제 같고
1: 네.
0: 부모님을 그 요양보호 시설에서 그 부모 이
1: 아.
0: 어르신들을 모시면 다 자기 부모님 같고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 같고
1: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1년 차 정착 시간이 되셨는데, 집도 다 꾸리시고, 직장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나의 남한 생활 1년을 돌아봤을 때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고생 북한에서 고생하고 중국에서 고생하고 고생의 고생 끝에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렇게 진짜 사람다운 생활을 누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이렇게 누리니까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만족스러운 반면에 고향 땅에는 저희 자식들 형제들 이런 생활을 누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그들도 언제면 저와 같이 이렇게 진짜 자유로운 생활 그다음에 행복한 생활 진짜 이렇게 마음대로 누려보며 이렇게 진짜 먹기 싶은 것이 아니라 먹기 싫어서 사는 이런 생활 진짜 저거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거 쓰기 싫어서 이런 생활 언제 그런 생활을 해보고 살 날이 왔으면 하루빨리
1: 아멘.
0: 왔으면 통일이 언제면 되려나
1: 네.
0: 기대하는 중이에요.
1: 근데 정말 이렇게 여기서 그런 생활을 하루하루 또 경험하면서 하시다 보면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던 고향 땅인 북한이 또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매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매일 일어날 때마다 읽으신다고 하셨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고향 북녘 땅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지금도 그래서 매일 그 아침 기도, 저녁 잠들 때 잠들기 전에 기도, 기도 있어요. 그 있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통일해 주세요. 그래서
1: 아멘.
0: 이제는 그 80년 남아 되는데 우리의
1: 네.
0: 그러니까 제2세 그러니까 1세 이상 가족들이 지금도 남한에 많은 이상 가족분들이
1: 네.
0: 그러니까 6.25 전쟁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이상 가족들이 1세들이 지금도 저 전망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부모 형제 만나보고

0: 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2세인데, 2세 이상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그, 비극이 저희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앞을 열어주셔서 하루빨리 그런 비극이 다시는 없게, 그런 날이, 통일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와서 우리 세대는 우리 꼭그 통일의 날이 와서 우리 자식들이, 하루빨리 그 우리 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말씀을,
1: 네.
0: 그 우리 전세들을 이어서 끝까지 온 나라, 온 열방에 울려 퍼지도록
1: 아멘.
0: 매일매일 같이 그저 기도합니다. 그 하루빨리 그저 통일의 날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그날의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합니다.
1: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0: 믿습니다. 아멘.
1: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고향 북한 주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송을 맺어볼까요?
0: 저희 고향, 우리 고향에 있는 자식들, 그다음에 형제들, 우리 고향의 친구들, 친척들,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1: 네.
0: 지금은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극복하고, 꼭 하나님께서 그 통일의 문을 열어줄 날은 있으니까, 반드시 오니까
1: 아멘.
0: 기대하고,
1: 아멘.
0: 조금만 더 참고, 이 어려운 곤란을 견디어서 앓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은 꼭 오니까 부디부디 앓지 말고 만날 날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1: 아멘. 언젠가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같이 기다리면서요.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한의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녘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희 다시 만날 그날이 정말 머지 않았겠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이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 소망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은 이곳에서 수도권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주민분들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가운데 천국 소망 그 하늘의 열쇠를 함께 줄 수 있는 고향 북녘 주민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요. 찬양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의 첫 월요일 아침에 예수 이름의 평강을 전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도 은혜로 보내셨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주님이 이 아침도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말씀의 식탁을 차리시는 좋은 아침, 이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8월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의 짐은 쉽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 이 8월도 그러할 것입니다. 어서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 2026년 8월 3일 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찬양 먼저 드립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1: 이제 에스겔 34장 오늘 본문 25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생한 그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33장부터 48장까지가 대회복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34장 이 34장 같은 경우에를 보면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이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23절에 보시면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목자는 누구냐? 바로 내 종 다윗이라. 자, 다윗은 이전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종이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이 목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말씀하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이 다윗 언약의 신실한 성취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후손을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나라를 13절에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서 때는 이미 다윗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유대 왕조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함께 이제 다윗 왕조가 있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과 영원한 나라가 이어질 것이라는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고 다시 이제 여기 23절에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울 텐데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말씀했던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이세 후손으로 오셔서 세우실 그 왕국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성취된 이스라엘, 온 이방인과 열방까지를 포함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성취할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취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체됐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대체 신학이다. 이런 이제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이런 유선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대체 신학이 아니라 교회는 성취 신학입니다. 성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된 성취 신학. 성취. 자,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회복이 될 텐데, 자, 2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죠.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이 말씀은 37장 26절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26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이 또 나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그들의 성소를 회복해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역사,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화평의 언약은 성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셨죠. 그래서 이것을

광야로 가고 그곳의 숲을 가운데서 잘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 때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 짐승들이 살 곳을 따로 정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실 때가 되면 사람 사는 저수에 이런 들짐승들이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지냈던 궁전에 승냥이, 들짐승, 당아새, 낙, 올빼미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빈들, 광야와 같이 살아가는 현상.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평화를 이루실 때는, 참된 평화를 주실 때는 이 악한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은 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따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이 GPT가 주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궁금하면 무조건 자기의 불안이고 뭐고 다 GPT한테 물어보죠. 그거 물어보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AI를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막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뭐 끈끈해서 막 불안하고 물으면 무조건 꺼내서 GPT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될 걸 자꾸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 우리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불안과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좀먹는 악한 짐승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언약이 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사야에 보면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죠.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서 내 산, 여기 내 산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산 시온, 이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처소, 이것이 나중에 다윗의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때는 그분의 몸된 교회로 상징이 됩니다.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그 다음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자, 여러분 이 소낙비는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 거죠. 원래 이 소낙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자, 신명기 11장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278쪽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전제는 뭐냐?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딱 적당한 때에 주신다. 자, 이른 비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종,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땅이 부드럽게 갈리고 또 씨를 뿌리면, 잘 뿌리를 내리려면 땅이 촉촉하게 젖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기경하고 곡식을 심고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시고, 늦은 비는 뭐냐? 다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한 번 더 비를 내리면 더 풍성하게, 과육이 아주 풍부하게 맺힐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를 짓거나 곡식을 재배할 때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여기 다시 예스겔로 오시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소낙비를 내린다는, 소낙비, 복된 소낙비, 복된 소낙비,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아니라 이른 소낙비, 늦은 소낙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0: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성취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멍에의 나무를 끊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인지하는 하나님의 공식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 평안을 주시고 소랍비를 주시고 소산을 내릴 때, 아, 또 멍에를 꺾으실 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멍에를 꺾으셨죠. 권위 없는 자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권위를 꺾으신 분입니다.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땅의 짐승들, 혼돈의 세력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평안히 거주할 텐데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죠.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새로운 좋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고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죠. 자, 그때에서야 비로소 30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또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시고 평안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이걸 통하여 너희들이 나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이 평화의 역사를 일으키신 후에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오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이 약속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악한 금식, 이 짐승을 그치게 하시고 복된 소낙비를 때에 따라 부어주시고 파종할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이 구원하신 양떼들과 평화의 언약까지 맺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파종하기 좋은 땅을 일으키시마 약속하시죠. 그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어제 말씀에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그분이 바로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망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 이제 곧 재림의 주님으로 반드시 오실 주님, 할렐루야. 이 크신 사랑 오늘도 잊지 않고 이 8월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목장에 뛰노는 양떼로 구별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지켜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과 이러저러 근심의 늪에 갇혀있는 성도님들, 8월 한 달 내내 이 말씀으로 평안을 회복하십시오. 8월 3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세계적인 갑부인 존 워너메이커가 84세가 되던 1984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이하는 기념 행사에서 어느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옆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지요.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잘 실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에 한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이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며 또 큰 복을 받아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 찬송으로 채워드릴게요. 함께 하시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을 움켜 쥐고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손을 쥐고 생활을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을 꼭 움켜 쥐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욕심을 통제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가지려고 움켜쥐기보다 나누려고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지요. 주께 받은 은혜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찬송은 여기까지입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이 8월도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한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소명이 있지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 기도할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요?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요?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승동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아버지를 전도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아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듣더니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형님,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왜 하나님을 형님으로 고백하냐고 묻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아버지시면 나한텐 형님이 아니냐. 구원은 항상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무디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사용하던 예화입니다. 스위팅 박사는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된 복음이지만 내가 믿는 순간 이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나를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

주음성 외에는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찬양 부름받아 나선이 몸 테너 김태현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구원 받았을 때의 감격과 감사는 잊어버리고 어느새 공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나를 보게 되죠. 공로의식은 초심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듭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서운해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지금 어떤 은혜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셨군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흐릅니다. 비교 대신 긍휼의 마음이 흐르고 원망 대신 감사가 흐르죠. 두려움 대신 소망이 흐르게 되고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 살아가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비교와 공로의식이 왕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원망보다 소망을 선택하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며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가 아니라 은혜,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 정죄가 아니라 복음의 기쁨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결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를 먼저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는가를 보십니다. 눈에 띄는 결과보다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작은 순종과 헌신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간구한 것처럼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배우려면 첫째, 내 소원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어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나온 그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모세는 한 번 더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24절을 보니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라고 하지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한 모세가 이제 와서 이제야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평생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주님을 많이 안다가 아니라 주님은 너무 크신데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25절에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라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솔직히 아뢰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백성과 씨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아름다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다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믿음이 없어 보일까? 이런 소원은 말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며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솔직히 구하면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은 숨김없이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적용 질문 드려요.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간구를 배우려면 둘째,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26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며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세요. 참 매정하게 들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인데 그냥 가나안 땅 한 번만 밟게 해주시면 안 되나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 고하십니다. 이 말은 내 기도가 귀찮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진짜 들어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혈기 한번 냈다고 벌을 받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상급이에요. 이제 모세에게 더는 광야의 짐을 지우지 않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했을 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하시며 거절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야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이 꺾여도 주님의 뜻이 더 선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2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들어가지는 못해도 눈으로는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거절 속에 담긴 위로이지요. 모세의 소원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우리 마음을 아시기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위로하십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제 그를 이을 여호수아를 세워야 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다음 사람이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내가 끝까지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세워주는 것, 내가 못다한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때 시기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세요. 모세는 보지만 여호수아와 백성은 들어갑니다.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29절에 나온 벳부올은 바알 숭배와 관련된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도 우상 숭배의 맞은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갈 그 땅에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후계자가 아닌 영적 전쟁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시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며 욕심내는 일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도록 세워주어야 할 나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이혼 후 아내와 아이를 보러 교회에 갔다가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아내와 재결합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우유부단한 저는 큰 사건이 생기면 회피하고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 나쁜 습성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제가 불법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아내에게 들켰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참다가 나중에 아내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2년여의 별거 후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후 면접 교섭권으로 딸을 만나려고 2주에 한 번씩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갔어요. 아내와 큰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은 제 우유부단한 성격까지 사용하여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늘 여기까지만을 외치며 신앙도 아내와의 관계도 현상 유지만 하려고 했지요. 25절에서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그 뜻에 순종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얻은 이혼인데 라는 생각에 지체들의 권면도 거부하면서 재결합을 회피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하시며 저의 완악함을 꺾으시고 제 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은혜로 저는 아내와 재결합하여 믿음 안에서 다시 한 가정을 이루었고 음란과 배신의 죄를 제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사건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아내와 믿음의 지체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에 토 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 가나안을 구했지만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하셨어요. 가나안 대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0: 입니다.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도 이혼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구원의 사건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도 그만해도 족하다 하신 주님의 뜻을 묵상해 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은 더 크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 뜻이 막힐 때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거절 속에도 사랑과 뜻이 있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모세처럼 제 욕심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운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성경적인 신앙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특별히 민족의 사상가로 민권운동가로 항일과 반독재 비폭력 저항의 삶을 살았던 씨알의 소리 함석헌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시 한 편 저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고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시일 겁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리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에는 매우 깊은 성경적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삶과 죽음, 고난과 선택의 갈림길, 자기 성찰, 인간 관계의 본질,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 관계의 깊이, 인간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높은 가치의 삶인지를 묻고 있는 물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속적인 가치, 이를테면 낮은 가치의 삶에서 흔하게 보고 느끼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상이요, 철학이요, 삶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지니고, 얼마나 갖추고, 얼마나 찾고, 얼마나 누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누구를 지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스리느냐와는 대조를 이루는 아주 가치가 색다른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이기심 혹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얼마나 갖추고 즐기며 사느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얼마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는가, 섬기며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까지 희생하고 충성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는 그런 물음입니다. 이 시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두고 감히 가장 좋아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글이 아니라 혼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마다 품에서 고이 꺼내 읽고 또 읽으면 이 글은 영혼처럼 다가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듯합니다. 내가 너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도 대답하듯 다시 한번 조용히 다짐하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의 가치를 내걸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도전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을 깨우는 세상의 소망의 종이 되겠다는 삶, 소금과 빛이 되어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겠다는 그런 삶을 다지고 말씀을 듣지만, 또 그러한 깃발을 흔들며 노래를 외쳐 부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쩌면 이런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누릴까? 더 얻을까?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무엇을 위해 살다 왔냐? 물을 때에 정말 떳떳하게 대답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소중한 여러 가치들 가운데 하나,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이제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3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어떤 상황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울이 버림받았죠? 동일한 질문을 제가 수십 번 드립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수양과 어떤 암소에 살진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지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6장. 이미 버린 사울은 여전히 왕 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대신하여 세울 새로운 왕 다윗의 기름 붓는 이야기가 16장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목장 주인을 찾아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사울을 대신할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가 큰아들 아엘리압, 둘째 아들 아미나답,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일곱 명의 아들을 다 지나가지만 사실 첫 아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이라고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아냈습니다. 둘째 아비나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곱 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저녁 드시죠.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겠죠. 뭐하냐고 물었더니 덜의 양을 지킨다고. 그가 오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3절 그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니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에게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입니다. 여러분 17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주도하에 옆 사람 전화기인 줄 알아서 그래요. 옆 사람 전화기. 전화기를 이렇게 얼른 배터리를 끄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 군대는 에베스단밈에 다 모였습니다.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블레셋 골리앗 또한 그리고 이쪽은 사울이 지휘하는 여러 군인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지금 거의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이새의 아들도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삼마도 다 그곳에 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다가 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아버지의 명을 받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너의 형들의 소식과 전쟁의 이야기를 알아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근 곡식 한 에바. 에바는 요사이 우리말로 보면 한 자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콩복근 그 한 자루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떡 열덩이. 이것을 가지고 너의 형들에게 전쟁에 있는 너의 형들 갖다 줘라. 치저 열덩이는 그 전쟁에서 천부장, 천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천부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양쪽 진영의 전쟁이 정말 이스라엘 너무 비참하게 모두가 다 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았더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군대들이 형편없이 떨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만약 그가 나를 싸워 이기면 그들 모두가 다 내가 이기면 그들 모두가 다 우리의 종이 되고 그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그의 종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다른 것 다 용서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 하나님의 욕됨을 보지 못하고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생각하고 돌아와 왕께 구합니다. 나를 전쟁에 보내주세요. 사울이 입던 모든 갑옷과 병기를 주었지만 그거 맞지 않으니까 시냇가에가 조약돌 다섯 개와 그가 갖고 있던 양칠 때 쓰는 막대기 그것 들고 전쟁에 나가서 물맷돌로 이기죠. 그 장면의 이야기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무기가 강하다고 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들은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거야. 돌멩이에 맞아 쓰러진 정도가 아니고 총알은 박힐 수가 있지만 돌멩이가 박히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가서 쓰러진 골리앗을 다윗이 발로 밟고 그에게 있는 칼을 끄집어내 그의 목을 자릅니다. 근데 그 다음 그 장면 그에게 칼을 끄집어내어 자를 때 그 직전에 이렇게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에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쟁은 칼에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전쟁에 이기고 사울에게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울왕이 너무도 깜짝 놀라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골리앗의 대가리를 보면서 도대체 제가 누구냐?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이여 도대체 제가 누구냐? 제가 알지 못합니다.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너 누구냐고 물었더니 저는 주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 임금님 사울왕의 종 이런 말도 되고 하나님의 종 우리 아버지 이새의 제가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야기 마지막 보고를 하고 난 직후의 상황이 오늘 본문 18장 1절이야입니다. 18장 1절 이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나단과 사울의 깊은 우정 아니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생명같이 사랑한 우정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설명은 더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한다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우정은 신분을 초월한 우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누구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시골 목장집 막내 아들. 아버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말할 때 막내 아들은 불러오지 않았던 아주 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목장 주인의 막내 아들은 이 다윗과 왕의 아버지가 왕인 아들 누구나 그는 지금 그 다윗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줍니다. 왜요? 생명같이 오늘 본문 속에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42절 마지막 절입니다. 20장 42절 마지막 절을 하는데 18, 19, 20장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생명처럼 사랑한 우정이 있다면 20장 42절 이후 21장부터 계속되는 데서는 그 다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훗날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다윗이 요나단을 아니 요나단은 세상을 떠나고 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향한 깊은 우정, 대를 잇는 우정이 그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분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상반, 상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과 왕위를 계승하게 될 왕자와 그리고 시골 목동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요사의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학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경력, 출신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생명을 건 헌신과 희생의 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귀에 거슬리네요.
그 여인의 노래 딱 한 구절이에요. 사울은 천천히.

아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인데, 아니 자기에게는 충성스러운 사울이 귀신들 때마다 다윗이 악기를 타면 그 귀신이 떠나가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질투심, 사울의 질투심과 분노, 사울의 적개심,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정적으로 이겼는지 원수같이 여깁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말합니다. 간청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구명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버티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냥 아들하고 떼놓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우정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놈의 자식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그렇게 원수인 다윗을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가 희생한 게 뭐예요?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왕위를 계승할 왕자, 조선시대 말로 옮기면 세자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기의 칼과 활과 창, 군복까지 다 주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심지어는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게 요나단이에요. 그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게, 내가 너에게 한 돈 백만 원 줄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도와주는 그런 우정관계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약, 언약이라. 오늘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약속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약속을 뭐로 이해하느냐? 약간씩 속이는 걸 약속이라고 그래요. 성경 속에 있는 이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내가 배반해도, 내가 나를 저버려도, 내가 나를 떠나도, 내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내 생명처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나단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요나단은 그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질 때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 너와 나 사이에는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 말이에요. 나는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너가 그냥 좋아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것을 갖다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프라미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대의 상관, 상대가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다윗이 높 땅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어떤 왕궁에서는, 아히멜렉 왕 앞에서는 침을 흘리며 대문에 가서 몸 비빈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둘람 동굴에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400명과 함께 잡족들과 모여 살았던 그 사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나의 정적인 거를 그대로 살려주면서 보호하는 이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한다, 내가 너의 친구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랑과 우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각박한 세상, 진정한 우정을 보기 힘든 때에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들의 우정은 변치 않는 신뢰와 언약의 준수였습니다. 그 일 이후에 요나단이 떠나가면 요나단도 죽습니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근데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장애인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장애인, 자기의 옛 친구, 아니 지금도 자기의 친구인 요나단이 그 아들을 자기와 함께 상에서 먹게 하고 그를 끝까지 돌보아 줍니다. 다윗의 언약 이행, 이른바 이것은 보통 우정과는 다르죠.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원수는 잘 지켜요. 원수 갚는 거는. 특별히 중국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예비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은 어때요? 세상을 떠나서. 너의 아버지가 떠났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내게 행한 그 우정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 우정을 나도 지킬 거야.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너를 지켜낼 거야. 대를 잇는 우정, 대를 잇는 왼수.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들의 우정은 우리가 표현하면 좀 어렵습니다. Divine Friendship, Divine Covenant, 신성한 언약, 신성한 우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기에, 너와 만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훗날 뭐라고 그래요? 이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을 떠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 너를 위하여는, 너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저주를 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사실 요나단에게서 그 누구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맺게 한 이 언약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라도 안 돼, 왕이라도 안 돼. 하나님 그를 저주하세요. 아버지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만남이 중요한데 만남 속에 가장 먼저 생각,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뭘 얻을까,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떻게 출세할까, 거의 그런 만남이에요. 나와 그것과의, 소위 말하는 말틴 부버가 말하는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신적 만남, 디바인 미팅이라고 그렇게 얼마 그렇게 하나님 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일이 뭘까요? 이 고약한 사람을 내 인생에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닌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우정 이야기 하나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광해군 시대입니다. 1570년대부터 1640년대까지니까 지금부터 꽤 오랜, 한 500년, 450년 전 사건이죠. 그때 나성용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부지중 씻을 수 없는 범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고 교수형을 기다립니다. 효자였던 이 나성용, 집에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여쭙고 난 뒤에 저를 처형하라고 광해군께 청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만약 나성용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간다면 모든 경우에 사람들에게 모든 사형수들에게 동일한 그런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고, 선례가 된다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때 나성용의 친구 가운데 이대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로가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광해군 왕 앞에. 폐하, 제가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의 귀환을, 성룡이의 귀환을 확신합니다. 갔다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니 만약 저를 잡아두시고,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를 대신 처형하시기 바랍니다. 광해군은 허락했습니다. 야, 되겠냐? 사실은 의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돌아온다고 해도 가족들이 너 가면 죽을 텐데 왜 가냐고 하면 못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저는 나성용의 친구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합니다. 결국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용은 풀려나 고향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고 대로는 광해군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날짜가 더디어 지나서 사형날이 다가오는데 대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형시간, 정오시간이 다가와도 대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형들을 다 베풀고 이제 막, 여러분 그 다음에는 짐작하시죠 벌써.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왔을까요?

0: 안 돌아왔을 것 같아. 안 돌아왔으면 이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겠어요?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 성령이 막 나타난다. 헐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간신히 왔습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 대로를 풀어달라고. 이대로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서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성령이 이제 처형을 막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 두 사람의 우정을 그렇게도 비웃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갑니다. 자기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들의 우정이 너무도 부럽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이런 우정이 나의 우정이 된다면. 한참 두 사람이 껴안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다시 왕이 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로 결정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저들을 방면시켜주라고.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정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예수 믿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 중앙 가족들이 이러한 진정한 사랑,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정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에도 BTS와 담원이라든지 여러 이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세속사회에도 많이 있거든. 하물며 성경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신적 만남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목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입니다.
1: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는 민족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바른 정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치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인들에게 시대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성실함이 체질화되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들이 감사와 섬김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종국의를 서로 문제라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어제 경남 양산 지역이 기상관측 아래 최고치인 42.5도까지 올라갔어요. 어제 최고 기온 40도 이상을 기록한 지역은 전국에 15곳이 있었고요. 전국 235개의 육상 기상특보 구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97% 228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예상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극한의 폭염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폭염의 장면이 등장해요.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지나갔던 바로 그 현장, 시나이 반도와 신광야 네게브 광야 일대입니다. 그곳은 보통 45도에서 50도까지 정말 여기보다 더 타는 듯한 폭염이 내려지기에 사람이 자력으론 단 하루도 살아남기 힘든 절망의 땅이죠. 19세기 중반에 그 네게브 광야, 신광야를 탐험했던 그 탐험가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곳은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한낮에 광야에 검은 바위 위에 달걀을 깨뜨려 올리면 불이 없이도 몇 분 만에 완숙으로 익어버린다. 물통의 물은 미지근함을 넘어 입을 데일 정도로 뜨거워지고 가죽 수통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균열이 간다. 이곳에서 눈을 붙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폭염의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 나 애굽의 고기 가마겠지 그립다. 만나만 먹어서 질린다. 부추 달라, 마늘 달라. 가난한 거인들이 무섭다. 뭐 이런 불평을 했는데요. 내가 폭염 때문에 더워서 너무 덥다 불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베푸신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의 열기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거대한 에어컨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월 3일, 이 8월의 일상, 이 폭염 같은 우리의 인생, 광야 한가운데 있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로해 줄 그늘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이가 있길 다가도록 윈트리 핍스 목사님의 은혜로운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오늘 아침 같은 그래도 오늘 아침은 그래서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오늘 그 한낮의 폭염 같은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질의 광야, 건강의 광야, 관계의 외로움이라는 광야, 또 내가 우리 인생의 방향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미래의 광야. 이런 광야 속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사람이 없고 그늘이 한 점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오늘 이 말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8월의 일상, 오늘 8월 3일 이 월요일 아침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 중에 또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애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고요.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월요일 아침. 많은 분들이 오늘 생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로 오프닝 말씀 공유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잘 도착하고 있죠? 0508님도 오프닝 말씀 이렇게 함께 했고요. 그리고 8731님, 6월 6일 막내딸 결혼하고 이런저런 일로 분주히 보내다 내가 더 극동방송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간만에 오늘 사연을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잘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내시고 오프닝 말씀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 6810님,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늘 아침도 즐거이 다녀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8040님, 참 좋은 아침 오프닝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요. 또 우리 극동방송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문자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 집 매매가 됐고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지금 좀 법적인 송사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인과의 여러 관계 문제, 또 기도 제목들, 이 집에 대한 문제, 또 경찰서에서 출석을 하라고 해서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분명 응답하실 줄을 믿고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시고 이 광야 같은 일 가운데서도 폭염 같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이렇게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0340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오프닝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프닝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이 시간 힘있게 찬송합시다. 오늘 찬송가 데이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시간이에요. 은혜로운 찬양으로 더 힘있는 아침 보내주세요.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같이 했어요. 1203님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처음으로 사연으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병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아들이 많이 아프대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저희가 내일 아마 좀 특별한 아마 8월에 좀 특별한 시간이 이어질 것 같아요. 터치유 더치유라는 코너를 제가 이 여름에 좀 새롭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환우들을 좀 찾아가고 환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이른 아침에 내가 극동방송에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그런데 병원에 계시는 분들만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집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실제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또 가족들이 아파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병원에 있는 이분을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에 좀 기도받고 싶고 또 응원의 말씀을 듣고 싶다 꼭 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전부는 다 못 연결하지만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지금도 우리 1203님이 아들이 아파서 병실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하시니까 기도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혹시 그런 병원에 좀 계신 분들 제가 그때그때 좀 아마 이렇게 섭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저기 병원입니다. 꼭 이 아침에 이렇게 출연하고 싶고 또 기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주시면 아셨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응원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시 25분이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은혜로운 찬송 같이 하고 아침에 쉼표 서머스펫을 특집으로 같이 합니다.

요즘은 각종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도 많고 재능 있는 요리사들이 연예인 같은 스타가 되기도 하지요. 어느 날 문득 인생이 요리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자극적인 양념을 좋아하고 누구는 담백한 맛을 즐기지요. 어떤 사람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투척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꼼꼼히 계량하고 신중하게 맛을 냅니다. 우리의 인생 레시피는 어떤가요? 냉장고한 사정에 따라 레시피는 늘 더하거나 줄여지게 되지요. 요리를 하며 실패도 많고요. 처음엔 소금과 설탕을 헷갈려 이상한 맛이 되기도 하고요. 불 조절을 잘 못해서 요리를 태운 경험도 아마 있으실걸요. 살다 보면 내가 나의 인생을

인생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삶에는 늘 어딘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지요. 재료는 준비했지만 갑자기 가스불이 꺼지기도 하고 시간을 들였건만 맛이 제대로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진하게 우려낸 눈물로 하루를 지새우고 어떤 날은 기쁨이 부풀어 올라 넘치는 빵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요리하듯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가 셰프가 아니라는 걸 자주 깨닫습니다. 진짜 셰프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그분의 손길에 따라 조금씩 배우는 중입니다. 때로는 맛을 망쳐서 주눅들기도 하고 실패가 두려워 조심스러워질 때도 있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자, 이번엔 여기에 사랑을 조금 더 넣어보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끓이면 깊은 맛이 날 거야. 그렇게 우리는 맛있는 진짜 요리가 되어가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레시피를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불같이 화가 날 땐 불을 줄이는 법을, 관계가 엉켜버렸을 땐 재료를 다시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완벽한 요리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진심이 담긴 요리는 누구의 마음에도 전해질 수 있다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요리는 한번 실패했다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타버린 마음도 걷어내면 다시 끓일 수 있고 너무 싱거운 날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맛이 배어들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요리법을 배우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라는 작은 주방에 은혜라는 양념이 담긴 천국의 레시피를 가득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생의 주방에서 나만의 속도로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하루를 정성껏 끓여내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요리로, 완벽하진 않아도 같이 나눌 따뜻한 한 끼의 식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언젠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시며 참 잘 익었구나 라는 칭찬 듣기를 소망하면서요.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아침 쉼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레시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의 양념들이 팍팍 붙여져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의 레시피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의 쉼표 영상 링크 공유는 쉼표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어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이곳은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한낮의 광야의 검은 바위 위에 달걀을 깨뜨려

올려봐라. 불이 없이도 몇 분 만에 완숙으로 익어버린다. 이곳에서의 물통의 물은 미지근함을 넘어 입을 대일 정도로 뜨거워져 있다. 이곳에서 눈을 잠시 붙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네게브 광야, 신광야 일대를 탐험했던 이 중동 탐험가들의 일기장에 있었던 이 기록처럼 맞습니다. 그 힘든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그립습니다, 이런 불평은 했지만 너무 더워 죽겠습니다 라는 불평은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세심한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그늘이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광야의 열기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늘 거대한 에어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8월 3일, 이 8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그늘 한 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거고요. 물된 동산 같음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8월 저도 그렇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더 좋은 일들이 8월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기 바랍니다.
1: 원숭이는 매우 영리해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원숭이는 산채로 잡아야 값이 많이 나가는데 원숭이를 산채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나 원숭이를 산채로 잡을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냥꾼은 속이 텅 비어있는 통나무를 하나 준비합니다. 속이 비어있는 통나무 한가운데에 원숭이 손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을 냅니다. 그 구멍 안에 원숭이가 매우 좋아하는 과자를 넣어둡니다. 이제 쇠사슬로 통나무가 움직이지 않도록 땅바닥에 묶어 고정을 합니다.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던 원숭이는 통나무 속에 과자를 발견합니다. 손을 펴서 간신히 작은 구멍에 집어넣고 힘껏 과자를 움켜줍니다. 문제는 과자를 움켜진 주먹이 그 작은 구멍으로 다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과자는 먹고 싶은데 과자를 쥔 주먹이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원숭이는 소리소리 지르며 발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면 포기하고 말아야 할 텐데 과자를 놓고 손이라도 펴서 통나무에서 나와야 할 텐데 원숭이는 과자를 먹겠다는 욕심 때문에 과자를 쥔 손을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숨어있던 사냥꾼이 가까이 다가와서 그물을 덮어 원숭이를 산채로 잡아 비싸게 팔아먹는다고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움켜진 손만 펴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요.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는 손, 그것은 스스로 마귀의 먹이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인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려 하다가 실패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 소돔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건져내려 하셨습니다. 롯은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빨리 소돔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는지 떠나기를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천사들이 롯의 가족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고 나와야 했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의 손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뒤돌아보거나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소돔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움켜쥐려고 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을 맞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키가 2m 70이나 되는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질렀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왕좌가 다윗에게 넘어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좌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다윗에게 넘어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왕좌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여 한평생 왕좌를 손에 움켜쥐고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다윗을 추격하며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0: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려고 하다가 영생의 길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반대의 인물들도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고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달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세리는 백성들에게 외면을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러 내리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삶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움켜진 손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했고 남은 절반을 가지고 자기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에 대해서 네 배로 배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움켜진 손을 펴셔야 합니다. 이것만은 주께 맡길 수 없다는 것,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 이것만은 내어줄 수 없다는 것, 이것만은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것, 이것만은 움켜진 손을 펼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을 펴고 움켜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움켜진 손을 펴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무엇인가를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반드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든지 명예든지 자존심이든지 어떤 것을 놓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죄와 마귀와 사망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서부터 잼잼잼 짐짐짐을 배워왔지만 이제부터는 펴펴펴 줌줌줌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파인애플 밭을 내려놓지 못할 때 당한 고통과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받은 주님의 은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파가 많이 있어서 2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작은 책이지만 그 감동은 20년도 더 가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움켜진 두 손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제 손을 펴고 주님과 이웃에게 내밀어 봅시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4-888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바람 타고 함께하고
3: 으이치, 사불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4: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5: 쉬는 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6: 대한민국 곳곳

0: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극동 방송
4: 서머 스페셜입니다.
5: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저는 요리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분명히 맛있게 만들려고 레시피를 수도 없이 보고 계속해서 불 앞을 서성거리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바닥이 새까맣게 눌어붙거나 얼룩이 남고 뭔가 예상보다 좀 오버쿡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숙련된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걸 보면 그런 눌러붙은 자국이나 얼룩 하나 때문에 요리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 이 요리는 망했어, 이거 못 먹어 라면서 금방 쉽게 포기하곤 하는데 요리사들은요, 그런 눌어붙은 부분을 덜어내고 또 간을 다시 맞추고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결국 맛있는 한 접시의 요리를 완성해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을 다듬어 가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그럴까요? 우리 삶에는 참 많은 얼룩들이 있죠. 실수의 얼룩, 죄의 얼룩, 상처의 얼룩.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보잘것없다, 혹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얼룩 하나를 보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얼룩까지도 만져서 새롭게 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얼룩 없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맡겨진 사람을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얼룩이 있다면 그것이 끝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요리 중이라는 표시일 뿐이지요.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자, 점점 더 무더워지는 날씨. 네, 특별히 이 8월에 이 태양의 열기가 자결하는데요. 이런 뜨거운 달이 됐습니다. 8월에 첫 인사를 드리고 있는 괜찮은 아침이고요. 자, 요즘에 제가 참 즐겨보는 그런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요리 경연이라고 해야 되나? 요리 대결? 네,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뭐 컨셉을 설명해드리면 딱 그 전문, 정말 셰프 중에 셰프들을 모아다가 딱 15분씩만 시간을 줘요. 그것도 개인이 가지고 온 그런 재료들이 아니라 이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그 유명인들의 냉장고를 아예 뜯어옵니다. 그래서 그 냉장고 속에 있는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리를 해내는 건데, 아니 딱 15분밖에 안 주는데 그거를 막 중간에 실수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렇게 해서 결국 15분이 지난 다음에는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 예쁜 그런 음식을 제공을 해내더라고요. 정말 우리 셰프님들의 실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집에 주방을 보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던지요. 네, 고작 달걀을 삶고 뭐 물을 끓이고 이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요리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문득 이렇게 셰프들이 자신이 요리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무스하게 잘 해내는 모습도 너무나 멋있지만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를 만회하는 그런 장면들이 TV를 통해서 나오게 될 때 저는 거기서 또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빚어가시는 걸 이렇게 즐기시나? 이런 희열을 느끼시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뭐 시덥잖은 생각이죠.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수했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실수까지 감싸주시는 게 참 감사하다. 가장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암송하고 외우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 많이 나누려고 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청취 소감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 전해드리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피아워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새 찬송가 401장의 찬송가로 힘차게 찬양할게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1: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0: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1: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1: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요즘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0: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1: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0: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1: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0: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1: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아, 세상에 어린이 합창단 간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인터뷰하는 내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입단을 이번에 결정하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저희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를 좀 면제해드리고 있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또 시기이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밝고 긍정적이고 또 친구들과 건강하게 교제할 줄 아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고민 말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합창단이 바로 그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3분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얼룩진 요리라고 정해봤습니다. 아마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나면 주방이 처음보다 꽤 많이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도마에는 칼자국이 나 있고요.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는 말해 뭐해요. 국물이 넘쳐서 얼룩이 생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건요. 아무리 유명한 셰프의 주방도 요리를 하는 동안만큼은 그렇게까지 깨끗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무 흔적도 없는 주방은 아직 아무 요리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증거겠죠?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문득 우리의 삶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얼룩 없는 인생을 꿈꾸죠. 실수도 없고, 상처도 없고, 후회도 없는 그런 인생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실수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결국 수많은 얼룩을 남기고야 맙니다. 그 실수들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기대와 다른 결과를 보게 되기도 하죠. 그런 얼룩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곧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했다. 그런데요, 유명한 셰프들이 요리를 할때 실패를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꽤나 실패합니다. 생각보다 농도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질감이 뽀용뽀용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건 리커버리예요. 그 요리를 다시금 손봐서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룩을 그냥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룩을 통해서 어떻게 빚어갈지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성적인 죄의 얼룩이 있고요. 바울에게도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의 얼룩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얼룩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대신 회개할 때 다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얼룩 위에 은혜를 덧입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지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얼룩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내삶 가운데 남아있는 그 얼룩 때문에 낙심하고 계세요? 아, 뭐 그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요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고요. 가장 맛있는 요리는 완성된 이후에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